참 아름답죠. 아발론의 여성 보컬들이 듀오로 불렀습니다. 2006년에 발매됐던 Faith Hymns Collection 앨범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2002년에 발매된 에미그랜트의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에 기대어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가 있죠.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먹먹한 그 순간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믿는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국 CCM의 거장 박종호 성가사의 목소리로 아모르데이 준비하고 있어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인데요. 특유의 폭발적인 그 감미로운 또 감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음성으로 아모르데이 함께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테너 오세영의 음성입니다. 극동방송 아뮤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선율로 여러분 이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종호 성가사의 아모르데이, 테너 오세영,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19번째 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조차 사랑했고 그 제자는 다른 제자를 질투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주님,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할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도 샬롬 부산극동 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9분 21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한의 호소력 있는 음성으로 오늘 성경 본문과 함께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조차 사랑했고 또 그 베드로뿐 아니라 베드로가 질투했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큰 크기로 우리를 깊이 안아주십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요즘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노래하게 하는 두 워십팀의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심우하는 만나교회,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만나워십의 곡으로 이어지는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세상의 흔적이 아닌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새기고 그 흔적만을 자랑하자라고 하는 가사고요. 이어지는 팀은 피아워십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친숙하게 노래할 수 있는 명찬양인데요. 피아워십이 자랑하는 파워풀하고 세련된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워십이 부르는 예수의 흔적, 심푸름과 레비탕스 유은성이 함께 부르고요. 피아워십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어서 함께 하시죠.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대한민국을 뜨겁게 예배하게 하는 두 팀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피아워십, 그리고 예수의 흔적 만나워십의 찬양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클래식 명곡 한 곡 선곡해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야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으로 꼽는 클래식의 아주 중요한 피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번 들으시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멜로디 라인을 자랑하는 곡인데요. 바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입니다.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니스트 크리스찬 지베르만이 함께한 이 버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첫 교향곡의 실패로 깊은 슬럼프와 우울증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긴 터널,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곡인데요. 라흐마니노프의 여러 명곡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피스가 바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입니다. 오늘은요,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피아니스트 크리스찬 짐베르만의 숨결 있는 타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그리고 섬세한 멜로디가 합을 이루며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리란 생각이 듭니다. 라흐마니노프를 깊은 우울에서 건져준 정신과 의사에게 헌정하는 곡으로도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2번, 오늘 12분 분량의 2악장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려드릴 이 곡 12분 15초 분량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다단조 오프스 번호 18 2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트 피아노의 크리스티안 지베르만 지휘의 세이지오자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는데요. 총 네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곡이 10대 때 쓰여졌습니다만 대실패를 하고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바로 이 협주곡 2번을 통해서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이 자신의 의사였던 니콜라이 달에게 헌정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항상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불교 신자였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그 잠실교회를 섬기게 됐고, 6년 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기쁨이 정말 저는 처음 체험을 했어요.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남전희 집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1: 또 주변 분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때 사실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으로 그 전파 선교사를 신청해서 그 두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극동방송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6개월이 지났나, 우리 큰아이가 아들아이인데 걔가 이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유난히 아이가 피곤해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제 핸드폰 앱으로 극동방송이 앱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고,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2: 힘과 위로를 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방송 가족들 말입니다.
1: 그러던 중에 그 11시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사연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채택이 돼서 제가 또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그 중보기도 팀에서 그 한 번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끊임없이 저를 전화를 해주셔서 아이의 상황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또 기도를 또 하시고 그러는 게 처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2: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픈 몸은 치유받고 자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1: 동방송에서 또 우리 잠실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그 여동생인 딸아이와 그 골수가 100% 일치를 했어요. 골수 이식을 받고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아들아이가 또 딸아이

0: 아이가 두 아이가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저희가 체험하게 됐어요.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과 체험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외출을 해도 항상 틀어놓고 나가요. 찬양이 우리 집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고 잠잘 때 끕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킵니다.
1: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남전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남 집사님을 새벽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0: 저희 집이 그 잠실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근데 눈을 떴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미쳤지, 불교 신자가 무슨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니, 이건 무슨 마음이니, 그러면서 다시 잘라고 이렇게 들어놨는데 다시 그 마음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건 가야 돼, 그러면서 저는 아는 교회라고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잠실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로 튀어갔어요. 성경책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고 찬양도 처음 듣고, 근데 그냥 그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냥 제가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디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인하고 교회를 다닐게요. 제가 불교 스타일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불교 스타일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10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역을 극동방송과 함께 감당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그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 말씀이 사무엘 상하였는데 그 외 다윗과 그 사울의 왕에 쫓고 쫓기는 게 연속극 드라마처럼 재밌었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잡힐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내일을 기대하시라 뭐 이런 마음과 매일같이 아 오늘은 다윗이 잡혔을까? 도망갔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100일 기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1: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갔던 새벽기도.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소망의 기도를 통한 중보기도의 능력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남전희 집사님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체험을 해서요. 저는 이 멘트를 꼭 하고 싶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지금 바로 이 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도우며 듣게 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이 사역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천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천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0: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분명히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길이 그 광야와 같은 길과 같아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에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기쁨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광야의 길을 가지만 노래하며 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뭐 하면서 가요? 노래하면서 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늘 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쁨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는 기쁨으로 큰 잔치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함께 펼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잔치가 너무 중요한 복된 잔치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만 누리는 기쁨, 특별한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계를 자꾸 보고 이러시는데 보지만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걱정이 좀 됐습니다. 왜 걱정이 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좋긴 좋았지만 배가 고팠다라는 것이지요. 빈들이라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도록 뭔가를 사오려고 하니까 돈도 없었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그 많은 것을 사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올 때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말씀을 참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 배가 더 고파졌을 수도 있겠지요. 2부에는 이거 잘 모르시는데 3부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 식사를 하고 오신 분과 하지 않고 오신 분들의 인상이 50분쯤 지나면 다 달라집니다. 아무리 은혜가 되더라도 50분쯤 지나면 사람들이요 막 인상을 쓰고 이럽니다. 은혜를 받아도 뭐는 고파요? 배는 고프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사람들 배가 너무 고프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흩어보내가지고 사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에게 아주 황당한 명령을 하나를 내립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사올 때도 없고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계산을 딱 해봐도 이게 보통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사 먹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 마치 놀리듯이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이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빌립에게 했는데 빌립에게 왜 했냐면 빌립이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어떻게 해결할지라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너무 잘하는, 대충 봐도 얼마 들겠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이 빌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 위해 광야길을 지나는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늘 걱정하고 살아가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될까? 어떤 직장에 갈까? 어떻게 살까?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두 분이 걱정이 아주 많으신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느끼고 경험해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저희 모친이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모셨는데 어머님 이제 치매가 오셔서 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분이엘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108만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108만 원. 예. 그런데 어머님 첫 달 병원비가 1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머님 모친 모셔서 알겠지만은 병원비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저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한 달에 딱 들어가는 돈이 15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받는 돈은 108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예기치 않은 아이 셋째까지 태어나서 여러분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삶입니다. 월급은 108만 원인데 어머니 병원비로 125만 원이 그냥 들어가고 그럼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되돌아보면 저는 잘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때를 따라

여러분 교육부를 담당하는 다시 협동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호산나 교회에서 저에게 사택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임 목사 사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제가 부니엘 교회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치매가 오셨는데 저희 장모님도 치매가 오셔서 제가 부니엘 교회에 있는 동안에 어머님도 모시고 장모님도 모시고 심지어 같은 병실에 치매든 어머님, 치매든 장모님 같이 모시고 지내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까 저도 빌립 기질이 있어가지고 돈 계산을 좀 해보니까 병원비로 여러분 집안 채값 이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장모님 모실 때도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주 교육자들에게 밥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연산동 만수루. 목사님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자주 산다고 저보고 연산동 만수루라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자주 연락을 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거절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요청을 해드립니다. 심지어는 그냥 그 즉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뭐냐면 많이 쌓아두고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재산 많이 쌓아두고 그거 의지하면서 그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의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채워주옵소서, 그때그때 먹을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처럼 여러분 매 순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두려는 욕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예기치 않는 두 번째 기쁨은 아주 적은 것으로 누리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 사람들이 가져온 거 있지 않을까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여러분 자기 점심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하나를 냈는데 그거 가져와 보니까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락을 딱 보자마자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도시락을 딱 가져왔을 때 안드레가 딱 보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감탄사가 뭐였을까요? 에게?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냐 이랬겠죠.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은요 아주 귀하고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맛없는 떡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정말로 맛없는 떡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물고기의 원어는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고기를 이야기하냐면 자 어부가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너 이렇게 큰 거를 잡으면 시장에 팔아야 되겠죠. 너무 작은 건 어떻게 할까요? 방생에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져와서 팔기는 너무 작고 버리기는 아깝고 애매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해변에다가 놓아두면은 고아들이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 그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이런 물고기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음식을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왔으니까 그 양도 매우 작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값싸고 정말로 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겠죠? 2만 명이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먹는 이 배고파서 먹는 이 오병이어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맛있었겠죠.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자기들도 먹으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 고작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고작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지극히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잔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별한 기쁨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뭐가 많아야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아주 수준 높고 고급진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큰 일을 성취하고 뭐가 이루어야만 내가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도는요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고 그 작은 것들로부터 감사가 깨달아질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못 받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공통점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잔잔한 것에 감사하다 보면 때로는 내 기쁨이 아닌 건데 이건 기쁨이 아닐 줄 알았는데 내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내 슬픔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것마저도 감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아주 나빴습니다. 고독은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독은시인데 저는 그냥 고독은시가 아니고 초고독은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이너스 14였습니다. 마이너스 1, 2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14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만큼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고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안경을 벗고 들어가면은 제대로 이렇게 때도 못 보기는 그 정도의 눈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도원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눈 수술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어요. 엑시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엑시머.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지만 엑시머라는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 그 안에 렌즈를 이렇게 깎아내는 이게 개발이 됐는데 그거 내가 수술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양쪽을 한꺼번에 안 했습니다. 한쪽 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또 한쪽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부작용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더라고요. 왜 한쪽을 같이 안 하고 양쪽도 안 하고 한쪽만 합니까? 이러니까 혹시나 모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실명이 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오래가지고. 그래서 한쪽은 엑시머 했습니다. 엑시머. 그래도 안 보이니까. 엑시머 하니까 여러분 여기는 막 1.0까지 보이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4니까. 6개월 동안 여기는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고 이랬는데 6개월 지나가지고 기가 막힌 게 하나가 개발이 됐습니다. 라식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거는요 그냥 깎아내는 게 아니고 이걸 깎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걸 다시 붙이는 그래서 통증이 덜하는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제가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이쪽은 엑시머, 이쪽은 라식.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다시 눈이 나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초기 개발됐던 그 이쪽 왼쪽 눈은 눈이 많이 안 나빠져가지고 제법 이리 한 0.8 정도 보이는데 다시 이쪽은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양쪽이 너무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저는 늘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디에다가 맞추기가 힘들어요. 안경을 렌즈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글자가 보이면 성도가 안 보이고 성도가 보이면 글자가 안 보이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가지고 제가 혹시 재수술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너무 나빠가지고 렌즈를 너무 이렇게 많이 깎아내는 바람에 두 번째 수술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곤란합니다. 한쪽은 이 중에 너무 나쁘고, 한쪽은 멀리 보이고, 한쪽은 가까이 보이고, 다시 말해서 한쪽은

멀리가 안 보이고 한쪽은 가까이가 안 보이고 너무 힘듭니다. 이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그리 걱정합니까? 오른쪽은 먼 거 보고 왼쪽은 가까운 거 보세요. 오른쪽은 먼 거 보고 왼쪽.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맞네. 이런 생각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제가 영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원고를 볼 때는 왼쪽을 이렇게 윙크를 하고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을 윙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혹시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윙크를 하면은 윙크라고 하여튼 잘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어. 좋은 일만 생겼어.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감사할 만한 큰 일이 생겨서 그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하나님은 마치 보석처럼 수많은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예기치 못한 세 번째 기쁨은 작은 헌신이 주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큰 잔치가 펼쳐지는 데는 아주 작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헌신은 누가 뭐 보더라도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이것 가지고 누구에게 먹이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극히 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2만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드린 걸로 이 5천 명, 2만 명이 먹는 것을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앞에 놔두더니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신기한 거는 자기가 준 그 조그만한 걸 가지고 5천 명이 막 나누어 먹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떡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그 물고기 어디서 왔는지, 누가 부자가 돈을 내어서 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어린아이는 알았어요. 어린아이는 알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이야, 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온 걸 저걸 먹고 있네. 내가 가져온 저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있네 하고 그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는 한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일 신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제자들이 신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고민했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도시락 앞에 여러분 오병이를 두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요만하겠죠? 자, 요거 가지고 내가 나눠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사람들 나누어줘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할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 한 두 명한테 나눠주면은 그것도 조금씩 나눠주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서 나눠주겠죠?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해가지고 이걸 나눠주고 이 조그마한 떡 하나를 주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거잖아요. 나눠주니까 돌아보니까 또 있어요. 나눠주니까 돌아보니까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몇천 명에게 밥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노동이었을까요? 그런데 힘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떼주고 나니까 붙어있고 떼주고 나니까 붙어있고. 여러분 이것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우리 이제 두드림 청소년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참석하고 보니까 누가 제일 신났냐면요. 찌짐 굽는 권사님들. 그죠? 이런 음식 나누어주는 권사님들. 약 이분들이 제일 신났어요. 아이들은 더 신났어요. 여러분, 사는, 먹는 우리보다도 여러분 옆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헌신으로 특별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분위엘께 와서 지난 세월 동안 특별히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힘에 지나도록 1년에 한 곳,

0: 두 곳을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고아원을 개척하고 학교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모두 36곳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섬겨왔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는 개척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에도 개척을 하고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또 짓고 몽골에도 우리가 입양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일한다고 교회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는 건축도 했고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마련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식당 리모델링도 했고 최근에 구본당 리모델링도 다 했습니다. 사실 계산해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이 한번 뭐 이런 일을 하면 뭐 몇 억씩 내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좋겠네. 많은 그런 사람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쓰고 나면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개척 헌금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새롭게 개척할까 또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신납니다. 저는 헌신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다고, 모자란다고, 많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없습니다. 많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을 해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는 작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나는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광야를 거쳐 천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기쁨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것은 없지만 지극히 작고 평범한 것에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헌신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예기치 못한 성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864-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바라봐 주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물결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또 낙심되어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의 기도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상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벽 기도 가시는 거 강추합니다. 교회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목사님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며 따라서 더욱 강건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0: 아멘.
1: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의 골목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때가 되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과 마음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0: 아버지.
1: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찬스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 제목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저희가 찬양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기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0: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7월 마지막 날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7087님 보낸 기도 제목부터 소개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림프종 의심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조직검사를 하기로 합니다. 꼭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또 식사도 잘못하고 숨이 차고 복수가 차는 증상이 있으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시고 연세가 많고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1: 예.
0: 네.
1: 저는 이거 부모님들 아프시다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0: 네.
1: 남들 같지가 않아요. 저희 모친도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7087님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친정 어머니의 조직 검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림프종이 의심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교수님을 찾아뵙고 또 조직검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의 피곤함이 장애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입이 써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복수가 차는 증상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만날 수 있도록

0: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기도하다가 부모님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님 기도 제목에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심한 신경과민증으로 또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셨어요.
0: 딸이
1: 네.
0: 딸이 이렇게 막 예민하고 하면 보는 어머님이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아프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다가 딸도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 어머님도 평강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익명의 성도가 딸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심한 신경과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달려가는 딸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문제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근심을 맡기고 모든 스쳐가는 생각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계속해서 193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상가가 아직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저희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재정이 뭐 양쪽에서 다 막히면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너무나 힘들 텐데요.
0: 네, 맞아요. 네. 재정이 나빠지면 그때부터 판단력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다가 주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934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가가 매도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큰 근심거리, 문제거리로 지금 다가온 1934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돈을 받는 과정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탄하게 순적하게 이 부분도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의 상황에서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이 막혀있더라도 하늘이 열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삶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아마 재정 문제로 기도 제목 올리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오늘 목사님 기도도 받고 들으시면서 많은 힘이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0: 아멘.
1: 왜냐하면 재정 문제가 다 먹고 사는
0: 맞아요.
1: 갈급한 문제인지라 네. 재정이 막혀서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 전부 어려워하시고 낙심되는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이루시겠습니까?
0: 아멘.
1: 믿음을 가지고 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저희가 간간이 소망의 기도 들으시는 분들이 아우 너무 은혜롭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시고 또 제가 믿기로는 그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0: 네.
1: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가장 절실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는가? 그 문제를 이 시간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해서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을 지켜드리고 목사님께서 바로바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0933번으로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큰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던 중에 지난밤 고열과 심한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지금은 검사받고 잠시 쉬는 중인데요.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몸을 친히 만져주시고 구토와 어지럼 정도 멈추게 하시고 막힌 모든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평안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1: 놀라셨겠어요.
0: 네, 네, 네.
1: 놀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머니가 지난밤에 고열과 심한 구토 증상으로 응급검사를 받으시고 쉬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검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잘 나와서 적절한 치료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스텝들 위에도 주님 지혜와 안목을 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몸을 친히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환부를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토가 사라지게 하시고
0: 아멘.
1: 어지럼증이 멈추게 하시고
0: 아멘.
1: 정상적으로 모든 몸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혈이 있다면 모든 부분이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될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돌아갈 것은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가족들이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이번에도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인데요. 목사님 이분 기도 제목은 장로 장립 직전에 사명을 받고 공무원 퇴직하고 난 뒤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현재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그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 요청하신 분이에요. 많은 일들 있는 가운데 10년간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희 이모부 이모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이모부 아들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최근에 지방직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이제 오는 8월 11일 날 2차 면접시험을 본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1: 아, 참 이런 기도 보면 마음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0: 네.
1: 또 그 가족 위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이 이모부와 이모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넓은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사명받아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이모부와 이모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필요를 아시니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모부의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방직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0: 아멘.
1: 담대함 속에서 시험 면접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0: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9215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희 조카 김민수 현재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또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잘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셨어요.
0: 제가 신방 갈 때 네.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부르는 사람은 없는데 갈 때는 널려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보험 하시는 이 일도 저는 그렇죠. 비슷한 일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 시간 915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조카 김민수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고객을 찾아 고객을 만나고 고객을 접대하고 가장 필요한 보험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1: 아멘.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163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올리셨어요.
0: 네, 이런 기도를 청하시는 우리 1637님의 기도 제목이 너무 귀합니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637님이 우리 사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가지 못하는 그늘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의 낮은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볼 수 있고 찾을 아멘. 수 있고
1: 아멘.
0: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전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속에 특별히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소망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불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의욕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소망과 즐거움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600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희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에 침이 나오지 않아서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잘 먹지 못해서 탈수가 심하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치료약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에 침이 잘 나오고 밥을 잘 먹게 하시고 잘 걷게 하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 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0: 네. 네. 저희 어머님도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1: 네.
0: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그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6006님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희귀자가 면역질환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의

0: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 위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에 침이 나오고 소화가 되어지고 밥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탈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탈수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병증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주여 아시오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보혈의 권능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입에 침이 잘 나오고 밥도 잘 먹고 잘 걷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 빨리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적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1: 아멘. 오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은혜가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이 기억이 나네요.
1: 네.
0: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이 평생 이렇게 누려진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이 사모님, 이 시간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이 은혜가 평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 계속 영혼 속에서 뻔뿌질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학교에서 세상 친구들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휘둘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큐티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만난 기억이 평생 가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평생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시절을 살고 주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아멘.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 사용하실 수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함께 하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월요일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도응답이 있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어려움은 잠깐 지나갈 거야. 소망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였을 때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놓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졌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다. 둘째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구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억지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끝까지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세상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크고 끈끈한 사랑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 억울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기는 길은 불신자고 똑같이 그래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예수님의 승리는 사랑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용서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죄를 지옥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말할 것

것도 없지만 베드로가 볼 때에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은과 금으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한 그 성도를 볼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한지 알고 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걸 자꾸도 알게 되더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쓰면서 네로 황제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도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한다. 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사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민은 어떤 사람이냐?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거하는 사람이에요. 영주권이 아닙니다. 거류증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으로. 법적 아무 근거도 없어. 권리도 없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요? 잠시 방문하여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원래 집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은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향인 아버지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여 거류자와 나그네 된 너희를 권하노니. 이번 주에도 새 가정의 장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는 장례였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나그네 인생이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공부하고 세상에 뭔가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빈손 들고 다 갔어요. 배운 지식도 빈손이고 돈도 빈손이고 육체로 수고했던 거 다 빈손 들고. 나그네 인생이구나. 지혜자는 말하기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 가기를 좋아해요? 초상집 가기를 좋아해요? 잔치집이 좋죠. 예쁜 신부도 있고 멋진 신랑도 있고 다양한 먹는 음식도 있고 즐거우니까 만나는 기쁨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은 초상집이 더 지혜롭대. 먹고 가면 슬픔이 있죠. 울지요. 아파하지요. 잔치집만큼 또 맛있는 음식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혜롭다고 그래요?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나그네와 그류민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따라하십시다. 떠날 준비합시다. 목사님, 난 안 떠나고 싶어요. 글쎄요. 아무리 비비고 버텨도 떠납니다. 이 땅을 나그네 인생 떠나는 준비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다 우리 성도들 부모님에게 잘 안 믿던 분인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돌아가시네 얼마 전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참 가까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귀하구나. 만약에 불신자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 다음에 기회가 영원히 없는 것이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집에 가서 재산이 있어야지. 목사님 천국도 뭐 돈이고 집사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 예비되었도다. 그렇죠. 세 번째는 사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안 삽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화나고 열받고 이래가지고 무슨 병 걸렸다 이러지 말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떠나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떤 분 보면 돌아가실 때 다 되면 부르잖아요. 그래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때 내가 고마웠다. 왜냐하면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네 번째는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거기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알려주면서 가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알려주지 않고 멸망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거 알려주고 복음 전하면서 하는 게 이 땅을 떠나는 나그네 인생에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고난당하고 어려운당한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는 뭐냐? 네가 선한 삶을 살아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같이 어리석게 하지 말고 네가 선하게 살아라. 보세요. 영혼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 구원 받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 이 육체라는 특징은 육체의 욕망이 자꾸 생겨요. 물욕도 생기고 성적인 욕망도 생기고 명예욕도 생기고 돈욕도 생기고 자꾸 생기다 보면 욕심이 잉태한 영물 죄를 낳고 이 육체란 말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부패한 본능과 죄악된 성질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 악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내가 시리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부정법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육체를 제어하고 떠나란 말이에요. 떠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결심하면 내일 그대로가 아니고 내일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고 또 모레 또 올라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떠나라. 계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깨끗하게 다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다 했다고 끝이 아니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성도가 우리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실수로서 죄 짓고 범죄하게 되면 또 포기하는 분이 계셔. 아유 나는 죄 짓고 나같이 죄인이 뭐 예배 드릴 필요나 있나. 내가 한두 번 회개했는데 또 벼룩이도 낯짝이지 맨날 가서 용서해달라고 에이 난 이제 안 할란다 하고 방임에 뿌리는 사람 이것도 틀렸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죄를 짓고 범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내게 영적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혹시

해서 실을 해서 넘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주여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내일 또 이겨나가고 모레도 이겨내고 주님 올 때까지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오해가 많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을 이유 없이 비난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의 대화재 알죠? 그거 시를 썼어요. 뭐 이래놓고 책임을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전적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쁜 놈들이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성찬을 했어요. 문을 꼭 닫아놓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받아먹으라. 안 믿는 사람이 가만 들어보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잡아먹는다고 또 소문이 났어. 사람 잡아먹는다. 그리고 악행을 하는 새로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주행 때문에 미움을 받는 단체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 왜요? 믿는 사람 보니까 자기들이 왕이기 때문에 만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데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신인데. 그러니까 죽은 가이사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듯이 지금 시대에도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오해.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워요. 분위기 자체가. 그 오해가 얼마나 매스컴을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많은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선한 삶을 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신뢰하고, 믿을만 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먼저 안 믿는 사람보다 선한 행위가 많게 하고 그러면 오해가 풀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로마가 그거 회복하는데 기독교인들이 300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그 사람이 기도 안 했겠어요. 아니 죽음 막 핍박이 있고 막 순교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300년이 걸려서 다 되고 기독교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는 자유다. 그때부터 자유롭게 믿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숨어서 오해받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독교 성도가 인내를 가지면서 정말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웃세계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을만해 겸손하더라 착하더라 정말 회사에 필요하더라 이 우리 이웃에게 꼭 필요하다 기독교인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자꾸 사역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저끼리만 모여서 뭘 하는지 저끼리만 좋고 저끼리만 잘났다 하고 말만 하고 하더니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 옆집에 그 이상한 아이 있더니 요즘 교회 다닌단다 이래서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거든요. 조금 특별해도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분지 어떤 분이 예수님을 교회 와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친구가 모시고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겠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모르죠. 우리 친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지요. 시대마다 제도가 다르지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마라.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한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망해요. 너무 이기주의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가 행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나, 어떤 시대에는 왕이 있고 어떤 시대에는 대통령이 있고 총독이 있고 저 북한에는 주석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왜 하나님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세워놨느냐, 이렇게 있어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정권도 악한 자는 징계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살인하면 놔둘까요? 자기는 사람을 죽여도 평민들이 사람을 죽이면 잡아갑니다. 착한 일 하면 포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준 이유가 많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를 징벌하지 않고 선한 자를 포상하지 않고 거꾸로 한다. 선한 자를 막 악하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악한 자를 막 상주고 높여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겨서 동성년의 차별금지법을 한다고 막 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 딱 닫고 모르겠다. 아니요. 세례요한은 헤롯을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당신이 불의했습니다. 불법을 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기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악한 자를 잡아가고 선한 사람을 보상을 주는 권력이 있다면 그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며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권한,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그래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등등, 야, 잘 됐다.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느냐?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같은 저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다 싶어요. 참 미련하다. 잠깐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만 배만 뛰고 너무 살쪄가지고 걷기도 힘들다 되거든.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지혜로운 사람은 떠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0: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에게 말할 때는 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해서 뭐요? 선을 행해라. 로마서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것은 악이 악한 자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한테 같이 하면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불신앙이 들고 악하게 되어지고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따라서 그럴수록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쓰는 하면 감아 볼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날 이렇게 착하게 하네. 아이고 미안해라. 미안해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쓰지 말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15장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자유냐?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탄에서 자유, 세상의 삶에서 자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 할렐루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꾸 묶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 공경하라.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며 성도끼리 사랑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만만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해라. 왜? 그가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또 왕을 존대하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존대해라. 그래서 뭐 저거들 그거 이렇게 하지 말고 존대해라. 할렐루야. 핍박을 받는 고난을 당한 시대에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일 거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 어려움을 인내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죄에 빠지지 말고 제어하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라. 이것이 그 핍박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게 꼭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 부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초교파 목회 전문 종합지 월간 목회가 1976년 창간 이후 600개월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월간 목회는 오는 8월 1일자로 282면 규모의 통권 600호 기념 확장판을 발행하고 창간 50주년 기획 한국교회 목회백서 9번째 주제로 행정특집을 다뤘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신동식 목사를 비롯한 7명의 필진이 참여해 투명한 재정 운영과 수평적 소통을 위한 강소 목회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 표창 등 세 차례 정부 포상을 받은 월간 목회는 5,500여 교회 배포와 함께 해외 배송 강화를 위한 PDF 에디션을 선보이며 지면을 확대해왔습니다. 박종구 발행인은 서평을 통해 50년의 기록을 회고하며 디지털 전환과 AI 문명에 발맞춰 목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월간 목회는 기존 부설 목회연구원을 AI 목회연구원으로 확장 개편해 오는 9월 개원하며 AI를 사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등 기념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전임 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교단과 노회가 함께 보충하는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월평균 기본 사례비가 140만원 수준인 현재 교단 단독 목회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충형 참여소득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용택 목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기준선으로 삼아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차액을 분담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별위는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 노회 운영을 포함한 대책안을 오는 9월 제111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 홍대 인근 클럽 지하에서 청년 복음화를 목표로 개척한 유송처치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중심교회에서 전세대 지역교회로 영역을 넓히는 유송처치의 사역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마포구 유송처치는 성도 99%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젊은 교회로 지하 클럽 공간의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최근 가좌역 인근 식자재마트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2: 이 서울의 홍대라고 하는 이 변방과 같은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알려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남빈 담임 목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 14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3개월 만에 청년 성도들이 적금과 주식을 정리하며 9억여 원을 모아 예배당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송처치는 500석 규모의 대예배당과 소그룹실, 자모실, 카페 등을 갖추고 청년 중심의 유기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장년 소그룹과 지역 섬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준 줄 믿습니다.
1: 남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육해 전국과 세계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스포츠 복지 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포천시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3일 경기도 포천축구공원에서 제3회 GBC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주민 축구동호회 15개 팀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교회 의료선교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동진료와 50여 명 규모의 임의용

0: 뷰티봉사가 함께 기획됐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이주민 섬김을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포천 지역 이주민 교회와 협력해 대회 이후에도 신앙적 유대를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30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락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어제 30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락교회에 도착해 행정 목사와 당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될 기쁨이며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부모님이 6.25 전쟁 직후 월남한 이북 출신으로 원래 집안이 영락교회 교인이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에 대해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하고 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내 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털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아

0: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고 있었나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노인팅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까지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강원명의 함께라면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고백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의 고백을 담은 시편 19편이라는 찬양 한 곡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양이 떠올라서 함께 찬양해봤는데요. 찬양의 말씀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한 나의 기업으로 삼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첫째, 막힌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를 제안했어요. 27절과 28절을 보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 즉이라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했지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어도 모세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지요. 앞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암몬과는 충돌 없이 지나왔지요. 그런데 시온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하게 치우치지 않고 공손히 대해도 결코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에돔이나 모압, 암몬처럼 성품 좋은 사람 밑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든 법이에요. 부드럽게 피하면 내 죄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이기는 싸움은 하나님이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시온 같은 직장 상사, 이해 안 되는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적용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완강하게 하셔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단지 그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완악한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복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막힌 환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1절에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거절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막힌 담이 구원의 통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길을 막는 시온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막힌 환경이 거룩한 기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둘째,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 평화 제의를 거절한 시온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먼저 싸움을 걸어요. 하지만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고 하지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4절은 거룩한 기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하지요. 내 안에 악한 습관과 중독, 세상 욕심, 이기심을 어린 싹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시겠지? 요 작은 것 하나쯤이야 하며 남겨둔 그 작은 죄의 불씨가 결국은 내 영혼을 태우는 것이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 하나 때문에 도리어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큰 노량물처럼 아까워서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음란과 미움과 거짓말과 탐심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베어내는 심정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야 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드러낼 때 죄가 힘을 잃고 진멸됩니다. 반면 35절의 가축과 탈취물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 즉 가정과 직장과

0: 재물 등은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진멸할 것과 소유로 삼을 것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있는 사람은 어느 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여기며 감사히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진멸하며 나아갔더니 36절에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고하지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을 진멸하면 아무리 높은 성읍도 취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높은 사람도 전도를 통해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고 합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곳, 세상의 불법한 자리에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하셨듯 내 열심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멈추라 하신 경계에서 멈추는 것까지가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깝다고 핑계대며 아직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내 가시가 될수 있음을 아나요?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자꾸만 가고 싶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9번 이직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은 가지 않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지방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넥타이를 메고 수도권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입사한 지 1년 만에 외국계 IT 회사로 이직했어요. 3년 후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못살것 같은 조바심에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었지요. 그러고는 처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고자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도 한국에 돌아와 여러 번 이직하다 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번째 직장이에요. 9번 회사를 옮길 때마다 회사가 불의해서 상사가 비인격적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질서에 순종이 안 되었고 돈 욕심으로 잦은 이직을 한 거예요. 37절에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한 후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할수 없었다고 해요. 저는 제가 들어간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저의 교만과 욕심을 깨닫고 회개한 뒤 지금은 한 직장에서 9년째 근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학교와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내 욕심으로 정하려는 곳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회사 일이 힘들어도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큐티하며 아내와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을 딱 가로막은 억울하고 기막힌 환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구원의 무대입니다. 부드럽게 피하는 환경보다 나를 완악하게 막아서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도리어 이기는 싸움, 복된 환경이에요. 그러니 나를 막아선 사람을 탓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 아주 작은 죄까지 철저히 진멸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남겨둔 것이 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에는 결코 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거룩을 위한 연단임을 알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막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보면 원망하고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완고한 시온을 통해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더큰 구원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핑계로 여전히 내 속에 살려두고 싶은 음란과 돈 욕심과 이기심의 잔재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것들을 철저히 진멸하길 원합니다. 내 죄는 뼈저리게 도려내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서 자족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을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HG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 뭐 찬송가가 꼭 네.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 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건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도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7: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능력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거친 광풍을 만났고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이방인의 땅까지 삶의 지경을 넓혀야만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위험한 풍랑을 뚫고 호수 건너편 거라사 땅으로 향하셨을까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의 땅이었고 대지를 치며 살아가던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버려진 채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협하는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사탄의 사슬에 매어 있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의 땅이었고 율법에서 금지된 돼지를 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귀신 들려 파멸에 가던 한 비참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한 인간의 처참한 파괴됨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사탄의 세력을 통제하거나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는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단이나 정교한 사회적 통제장치도 사탄의 권세 아래 파괴되어가는 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악의 세력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치며 두려워 떨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사탄의 권세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며 그 지역의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 바다에 빠져 몰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0: 세계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근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당시 돼지 2천 마리는 한 지역의 경제를 휘청이게 할 만큼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손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거라사 사람과 그 사람에게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음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앉은 온전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위대한 기적을 바라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덤가에 던져졌던 이웃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된 기쁨보다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감당할 수 없는 영적 권능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의 안위와 재산이 위협받을까봐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오시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사시킨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경제 논리를 뒤엎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보다 파멸에 이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비할 바 없이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2,000마리 돼지의 값을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파멸에 가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배에 올라 떠나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는 돌아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덤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지만 동일한 능력을 보고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며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사탄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큰 믿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야 했습니다. 경제적 파산을 따지며 주님을 배척했던 거라사 사람들처럼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교회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보험부가 8월 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부교총 대표회장 김형근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8513-069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활동,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번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을 상을 엎어버리고 또 재물 파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이것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화제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비롯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등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말하는 산 위에서 전한 보석 같은 말씀이다. 산 위에서 전해주신 보석 같은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교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만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팔복설교를 먼저 하시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잠깐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누군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 금식하고 그렇게 사람에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아라. 이 땅엔 도둑도 많고 좀이 많아서 잘 썰기 때문에

때문에 보물들은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그 사람은 열매로 알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보다 할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정에서 그 할머니 성도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의 형편을 들을 때에 솔직히 제 안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주님, 이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밖에 속으로 할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준비해간 말씀을 덮어버리고 그 가정에 선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에 나온 내용과는 그 의미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뚱맞은 이야기가 12절에 붙어 있어요.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가난한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힘이 없어 힘 있는 자에게 구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미 다 예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낙심된 마음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저 끔찍한 십자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기도는 할수 있더라고요. 가난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감옥에 갇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할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내 입을 틀어막아도 기도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누가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근심과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걱정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심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숨 쉴그 숨을 가지고 오히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극히를 잘하게 할수 있더냐?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있는 자식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먹을 거 걱정은 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걱정 염려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하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알고 주시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삶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를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술을 통해서 인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의학 공부를 하고 인도말 힌두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더우드에게 들리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 동양에 아주 자그마한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 헌신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언더우드 선교사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 선교를 내려놓고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양해를 구하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약혼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언더우드의 일기에 나옵니다. 약혼자가 언더우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자고 하는 그 조선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수 있나요? 그 조선에서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어요? 나잘 몰라요. 거기는 병원이라는 게 있나요? 잘 몰라요. 계속 물어보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때 이 약혼자가 답답해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백, 천만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결국 약혼자는 약혼을 취소하고 파혼을 통보받은 언더우드는 혼자서 이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왔는데 너무나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양 귀신 왔다고 돌을 던지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언더우드는 다시 힘을 내서 1886년 3월 29일에 이 땅의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인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세의료원의 전신인 재중당의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언더우드는 의술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물리화학을 가르치고 자기 뒤를 이을 의사를 키우기에 의학을 가르치면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1888년 파견된 선교사이자 자기가 세운 그 재중원의 여의사로 온 8살 연상의 릴리어스 스털링 호튼과 결혼을 합니다. 둘은 평생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칠 걸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으로 떠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신혼여행 기간 동안 평안도 근처를 돌면서 걸어다니는 거리가 1600km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도보로 걸어다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요. 서양 의술을 전해줬습니다. 선대식 교육 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음악과 스포츠와 예술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걸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치며 자신들의 몸을 이 땅에 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점진적 발전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걸 이런 식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1524년에 발간된 7위 성경은 1522년에 발간된 마틴 루터 성경과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제 책상에 그 7위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일정하게 지속되어져 가는 기도의 자세. 믿음을 가지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했으면 더 나아가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았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정하고 일관된 생활 태도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의 자세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찾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기도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고 찾아 나섰으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열심히 두드려서 찾아낸 걸 받아내므로써 진짜로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뜻밖의 행운을 바라면서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대는 속담입니다. 마냥 그렇게 기다리면 평생에 하나쯤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평생 하나도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평생에 하나쯤 떨어진다 한들 평생에 그 하나로 뭘 하겠어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땀 흘리는 게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걸 구하고 찾으러 나가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고 찾아 나서면 찾을 수 있게 도우시고 두드리면 언젠간 열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게 악한 부모의 이야기예요. 악한 부모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냐?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갖다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 중에는 간혹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라면은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더라. 하물며

0: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까지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 꼭 주신다. 분명히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좀 생뚱맞은 내용이 본문 12절에 붙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본문 12절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정의 그 할머니에게 이 12절을 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위를 바라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위만 바라보면요. 한없이 부러운 것밖에 없어요. 위만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져요. 그리고 위만 바라보면 그런 내 모습에 원망스럽고 불만만 가득 채워져요. 그럴 때 아래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나에게도 남을 대접할 것이 있고 남을 도울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나에게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감사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팔방 다 맡겨서도 위는 열려 있어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이 벌써, 7월 31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8월. 자,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마지막인 느낌. 네, 즐거운 금요일. 자, 7월을 아쉽게 떠나보내지만 즐거운 금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아주 덥습니다. 휴가철,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철. 도전하기 좋은 날, 금요일 도전하기 좋은 날, 도전 찬양 시간.

0: 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들과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새끼라 또 극동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지금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역에서 원래 듣던 그 문자로 보내면 안 돼요. 샵 1069 이쪽으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도전하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탁 눈에 띄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은 땡땡땡 이러면 이제 딩동댕입니다. 그럼 좋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찬양을 골라놨어요. 이미 골라놨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제가 좀 골라놨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야.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 마구잡이로 제가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면 제가 바로 앞부분 그 찬양을 부르면 바로 이어서 뭐 여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바로 찬양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받아치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자, 어떤 분하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보내신 이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자,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자,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한번. 3431 3431번님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위대하고
1: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0: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주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3431번님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네.
0: 자,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한가요? 소개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1: 목포 은세대교회 김인실 권사입니다.
0: 김은실 권사님.
1: 인이요.
0: 김인실 권사님.
1: 네.
0: 저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네. 김인실 권사님. 목포 은세대교회.
1: 네.
0: 야, 교회 이름도 좋고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1: 한 5년 정도?
0: 5년?
1: 네.
0: 새끼라 5년 됐는데?
1: 그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동방송을 들었거든요.
0: 국동방송 들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1: 받고, 예, 꼭 전화 한 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0: 야.
1: 저희 형부가 예. 이제 돌아가 소천하셨는데
0: 예, 예.
1: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여기다 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예. 신청을 못했는데
0: 예.
1: 제가 다행히 형부 돌아가시기 전에
0: 예.
1: 그 병원을 찾아가서
0: 예.
1: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0: 예.
1: 형부가 믿겠다고 돌아가셨거든요.
0: 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네.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네요. 네.
1: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0: 예.
1: 정말 대단한 방송이다.
0: 예.
1: 생각해요.
0: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우리 위대하고 감사합니다.

0: 사랑하신 주님 맞춰졌잖아. 그쵸?
1: 아, 그 역,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잘
0: 아유,
1: 하시잖아요.
0: 저는 그분은
1: 대단한
0: 옆에,
1: 방송이에요,
0: 예.
1: 진짜.
0: 이렇게 또, 새끼라고 5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1: 예.
0: 들어주셨고,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셨네요.
1: 예.
0: 우리 아까 권사님?
1: 예.
0: 김인실 권사님.
1: 예.
0: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옆에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이야, 얼마나 또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 일을 하고
1: 아,
0: 나서.
1: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매주, 매일 들으면서 거의 제가 이 시간에는
0: 네.
1: 차를 운전 중이거나
0: 네.
1: 듣고 있거든요.
0: 그렇구나.
1: 아예.
0: 그 문자도 가끔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퀴즈 참여라든지.
1: 도전 몇번 눌렀어요.
0: 아, 그래요.
1: 약전에 목포 영성교회에 나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나도 언젠간 되겠다고 오늘은
0: 오늘은 작정을 하신 거야, 오늘은. 1번으로
1: 왠지
0: 보냈거든,
1: 느낌이,
0: 1번.
1: 아, 그래요?
0: 예.
1: 왠지
0: 야.
1: 느낌이 될것 같았어요.
0: 와, 오늘은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보내셨던 것 같아.
1: 아, 그래요? 저희도
0: 야.
1: 수련회 중이거든요.
0: 수련회 중이에요. 어디에서 수련회 중입니까?
1: 중고등부인데 저희는 광주에서 해요.
0: 광주에서.
1: 예.
0: 지금 광주 따라간 거예요?
1: 예, 따라갔죠.
0: 그래서 광주에서 지금 듣다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신
1: 지금
0: 거예요?
1: 쉬는 시간이고
0: 쉬는
1: 이제 뭐하고
0: 시간에.
1: 하니까
0: 야.
1: 나와서 방송 듣다가
0: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1: 전 교, 이제
0: 교사.
1: 교장이에요.
0: 교사로
1: 예.
0: 가셨는데도 그 사이에 또 새끼라를 또 들으시고 도전을 1번으로 하시고. 야,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다. 야, 권사님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1: 감사하죠. 그냥 저는 열무김치 주세요.
0: 오, 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0: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1: 제가 감사하죠.
0: 앞으로 건강하시고, 앞으로
1: 네.
0: 더 용기 내셔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이 새끼라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전두의 도구로 꼭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국동방송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입니다. 예전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나 권사님이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을 때, 지금 아이들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막 율동하면서.
1: 지금도 많이 불러요.
0: 지금도 많이 불러요? 그럼 이번 수련회 때 이거 한번 애들하고 한번 율동하면서 한번 하세요. 예?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온세대교회, 목포의 온세대교회 다니시는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김인실 권사님. 전국에 지금 퍼지네. 와, 예.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1: 네, 저도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 도전 찬양 금요일에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마음도 시원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 모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도전

0: 1번이라고 두 글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문자창 보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요. 받으시면 바로 학교 종이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받아서 조금만 부르셔도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 많은 분들 여전히 도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자,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수련회 때 불렀던 곡들. 6427번님께 도전장 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대전 도안교회 섬기고 네. 있는 김영옥 집사입니다.
0: 김영옥 집사님.
1: 네.
0: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 맞죠?
1: 맞습니다.
0: 네. 아우, 저도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 예.
1: 네.
0: 금방 뭐 설교 편집도 해봤습니다. 예, 설교 편집도 아, 많이 해봤거든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옥 집사님. 예. 뭐 하시다가 영, 지금 영,
1: 예. 옥입니다.
0: 옥, 예. 김연옥 옥이요. 집사님. 옥.
1: 네.
0: 예. 예. 지금 뭐 하시다가 도전을 지금, 하셨어요?
1: 지금 잠깐 병원 왔다가
0: 네네.
1: 오는 길에
0: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1: 아니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0: 병원 이제 막 도착했어요. 왜 본인 네. 지금 어디 좀 안 좋으세요?
1: 아 저번 주에 식중독 걸렸다가
0: 아
1: 오늘 피검사 바로
0: 식중독 먹을 걸 좀 네. 지금 이게 더운 날이어가지고
1: 네.
0: 먹을 걸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네 아닙니다.
0: 자 새끼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1년 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1년 정도. 극동방송을 네. 1년 들으셨어요? 아니면
1: 아니요,
0: 듣다가?
1: 극동방송은
0: 오.
1: 제가 차 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0: 오래되셨구나.
1: 네.
0: 우리 대전 극동방송 10년 네. 넘게 애청자로 네. 있다가 1년 동안 이제 새끼라도 들으시고.
1: 네.
0: 자, 오늘 처음으로 저하고 통화됐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항상 우리 이제 방학생들하고 대부분 통화하다가 오늘 이렇게 통화가 그렇죠. 드디어 됐네요. 사연이랑 가끔 보내보셨어요?
1: 예, 대전 극동방송에는 예,
0: 아니, 새끼라에 새끼라에
1: 새끼라에는 한번
0: 보냈었어요.
1: 방학생들만 예. 해주셔서
0: 예, 그러게요.
1: 연결을 못했어요.
0: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도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 정말 네. 잘하셨고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세요? 이제 1년 정도 들으셨는데 새끼라
1: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천주교 신자분인데
0: 예.
1: 이 새끼라를 추천해주셨다고 한
0: 맞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 열심히 듣다가 무교 네. 종교 없는 친구한테 야 너 새끼라 한번 들어봐라
1: 네네
0: 그래서 그 무교분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교회를 다니게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0: 참 예
1: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쩌면 마음에 울림이 또
0: 예.
1: 있어서
0: 네네
1: 또 종교를 다름에도 불구함에 또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0: 참 이단에 있다가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 방송 듣고 다시 귀한 교회에 가신 분들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네. 참 예,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살짝 아우 나도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맞습니다.
0: 자 그렇지만 오늘은 또 6427번님에게 또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떤 선물을 또 드리면 좋을까요? 기억나는 선물.
1: 호급창 정보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0: 예예. 예.
1: 식중독 한번 걸리고 나서.
0: 자 오늘 솔직히 제가 선물이 네. 오늘 살짝 한정적인데 이번 주 이제 네. 나갔기 때문에.
1: 네.
0: 자, 제가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 묵과 도토리 냉면, 강화성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네. 그다음에

0: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1: 네.
0: 그리고 오지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네. AN 화장품. 여기서 골라주시면 네. 좋겠는데.
1: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네. 골라주셨으면 했는데. 근데 네. 아, 이것도 네. 매워요. 네. 이것도 매우니까 다 낫고 나서 드셔야 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다 낫고 나서 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네.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1: 아, 네. 뭐 처가집이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장인 장모님이
0: 예.
1: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장인 장모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1: 네, 네.
0: 아, 장인 장모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1: 커피 좋아하시죠?
0: 좋아하세요?
1: 보내주시면
0: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커피 고맙습니다. 들고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나 방송 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장인 장모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좋죠?
1: 예. 좋죠.
0: 자, 네. 장인 장모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한번 연습 삼아서 메시지 네. 한번 보내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네. 하면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1: 장모님, 항상 아기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죽어서도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천국에서 또 행복한 날을 꿈꾸면서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0: 네, 나중에 네. 진짜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아 죄송해요. 아직 네. 아직 안 끝났군요. 예.
1: 예. 예. 끝났습니다.
0: 아, 끝났어요? 예.
1: 네, 다 했습니다.
0: 사랑합니다. 뭐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1: 네? 아, 사랑합니다.
0: 예, 예, 예. 자, 우리 예. 6427번님 우리 대전 도안교회 김현옥 집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0: 돈으로도 못 가요.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그렇죠,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착한이라고 이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도전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 제가 바로 여기서 전화를 드려서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지금 다 다니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부르면 이어서 찬양 부르는 분 선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2분 한번 해봐야겠네요. 2분 한번. 자, 어린이 찬양

여름성기학교 찬양, 뭐 중고등부, 뭐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들, 이런 추억의 찬양들 하고 있습니다.

0: 여보세요?
1: 왕, 왕, 왕, 왕. 아. 왕, 왕, 왕, 왕.
0: 모르겠습니다.
1: 공, 공, 공, 공. 자, 한 번만 더. 왕, 왕, 왕, 왕, 나는.
0: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1: 아유,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0: 네.
1: 아, 아쉽네요. 아,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자, 아시는 분 도전! 샵 1069번. 도전! 자, 이분. 한번 다시. 다른 분. 다른 분.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여름성경학교 때. 자, 5073번님.
2: 여보세요?
1: 왕, 왕, 왕, 왕.
2: 나는 왕자다.
1: 공, 공, 공, 공.
2: 나는 공주다.
1: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오. 자, 혹시
2: 네, 전남 담양입니다.
1: 담양. 어,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네요. 뭐 하시다가 지금?
2: 어, 신랑 자동차.
1: 네.
2: AS 받으러 왔는데 서비스 센터 앉아 있다가.
1: 예, 서비스 센터 지금도 앉아 있습니까?
2: 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1: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2: 네네.
1: 그러면 지금 차 안에서 남편이 옆에 운전 중? 예?
2: 아니 이제 서비스 센터 왔어요. 그럼 대기실.
1: 대기실. 어.
2: 네.
1: 전남 담양.
2: 네.
1: 대나무 중록원.
2: 네.
1: 떡갈비. 그쵸?
2: 그러지요.
1: 예예예. 예, 예. 오, 언제부터 이 극동방송은 들으셨나요?
2: 어, 극동방송은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 네. 눈만 뜨면 따가지고 이제 여러 계속 듣고 있어요.
1: 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2: 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까.
1: 어, 그래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2: 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개척에서 오셨거든요.
1: 네네.
2: 어, 그래서 지금은 40년?
1: 40년 어, 그래요.
2: 네.
1: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소개할 수 있어요?
2: 네, 전남 담양에 있는 소망교회 유현복 목사님.
1: 유현복 목사님, 담양 소망교회.
2: 네.
1: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2: 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골 교회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1: 예.
2: 우리 항상 목사님 사랑으로 크는 교회예요.
1: 네네.
2: 할머님들과 함께 지내고
1: 어.
2: 장애인도 그냥 우리 시각 장애인들도 계시는데 그냥 가족같이 그냥 하나된 교회.
1: 그래요.
2: 네.
1: 남편도 가족도 다 지금 교회 잘 섬기고 계시나요?
2: 그럼요. 딸내미가 반주하고.
1: 딸내미가 반주하고.
2: 성가대도 하고.
1: 성가대도 하고.
2: 네.
1: 온 가족이 교회 일꾼으로 네. 다니고 계시는군요.
2: 네.
1: 야, 정말 감사합니다. 새끼라인에 이렇게 사연들 몇 번 보내보셨어요?
2: 처음이에요.
1: 처음이에요? 야, 처음 도전했는데 어떻게 탁, 예. 오늘
2: 그러니까
1: 보니까.
2: 혹시나 해서 도전 눌러봤는데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1: 아니,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100번째 이렇게 보낸 도전자에게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2: 어. 예.
1: 와.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2: 어. 하나님 은혜대로 그냥 아무거나.
1: 도토리, 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그 다음에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2: 화장품 할까요?
1: 화장품. 그래요, 화장품. 화장품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김치를 교회에다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2: 감사하죠. 어, 감사하죠.
1: 그죠? 예.
2: 네.
1: 그래서.
2: 네, 감사하죠.
1: 예. 주일에 점심에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 네.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2: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공공공공
2: 나는 공주다.
1: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고맙습니다.

0: 이야, 왕자 공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노아 키즈 앨범에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3시 28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들, 제가 마구잡이로 전화해서 살짝 불러가지고 이어서 부르는 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자,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한번 써주십시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 안다 하시는 분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여름 성경학교 가봤거든. 수련회도 가봤거든. 아, 그분들 다 알만한 노래잖아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옆에다가 교회를 현재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까지 그 한 문자에 써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생도 환영입니다.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방학 무교생은 거의 뭐 거의 99% 당첨 선물 확률이 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지,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도전을 할지. 아, 간절한 도전. 쉬워요, 쉬워. 쉽습니다. 아, 도전을 못 받으시네요. 아, 도전을 못 받으십니다. 0419번님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 방학생이 왔습니다. 방학생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1175 1175 1175
1: 여보세요?
0: 싹트네.
1: 네?
0: 싹트네.
1: 뭐했어요?
0: 싹트네.
1: 싹트네. 싹이 터졌네.
0: 아이고 왜 아까워. 아까워요.
1: 아까워요?
0: 예, 아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1: 네.
0: 제가 또 룰이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방학생은 제가 방송 끝나면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해요. 자, 방학생 무교생들 도전하면 이렇게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맞춰야 돼요. 맞춰야 선물을 드립니다.

0: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쉬운 건데 누구의 도전을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도전 3787번님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1: 보세요.
0: 싹트네.
1: 아파요, 내 마음의 사랑이.
0: 할렐루야.
1: 싹트는데, 와.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상황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지금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인지는 헷갈리네요.
1: 네.
0: 네? 자, 일단 아이 나오세요. 아이.
1: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0: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맞춘 건가요? 일단?
1: 네,
0: 아, 엄마가
1: 맞아요.
0: 되게 애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군요.
1: 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0: 예.
1: 삼형제를 키우고,
0: 예.
1: 또 뱃속에 아기를 또 품고 있는
0: 에이, 와,
1: 엄마입니다.
0: 지금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운전 중이세요?
1: 네.
0: 그러면은
1: 네,
0: 위험해요.
1: 잠시만요.
0: 자,
1: 네,
0: 정차해야
1: 정차를
0: 됩니다.
1: 할게요. 네.
0: 자, 3787번님. 지금
1: 네,
0: 네,
1: 정차했어요.
0: 정차하셨습니까?
1: 네.
0: 뱃속에 아기가 있고 또 지금
1: 네.
0: 아이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0: 와, 카시트에
1: 네, 카시트에 있어요.
0: 카시트에 있고
1: 네.
0: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1: 아이 병원에 갔다가
0: 네.
1: 집으로 돌아오는
0: 집으로 돌아오는
1: 길이었는데.
0: 길에 와, 삼형제?
1: 네, 삼형제가 있고, 네, 넷째 이제 아직 뱃속에 있어요.
0: 남자만 셋이요?
1: 남자만 이제 넷이요.
0: 사형제 성별이 나왔습니까?
1: 네,
0: 와,
1: 나왔습니다.
0: 지금 그러면 큰애가 몇 살인 거예요?
1: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가 3살, 이제 태어나면 네, 1살 이렇게 될
0: 7531.
1: 거고. 네, 맞습니다.
0: 우리 애국자 3787번님 대단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지금 목소리는 밝아요, 또. 와.
1: 네.
0: 오늘 도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은요?
1: 언제부터는 항상 극동방송을 항상 계속 틀어놔가지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냥 될까 하고 그냥 문자를
0: 야, 이게 보니까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1: 보냈는데. 네.
0: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맞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0: 그러니까.
1: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0: 네.
1: 지금 내 소천을 하셨는데
0: 예.
1: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정말 틀어놓으셨었거든요.
0: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똑같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항상 106.9인데 그
0: 이야.
1: 정도로 틀어놓고
0: 우리
1: 있어요.
0: 3787번님은 네 번째니까 지금, 예? 정말 오래 계속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겠네요.
1: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알아요. 새끼라도
0: 아,
1: 알고.
0: 로고송도 알고.
1: 네, 그리고 이제 도중에 나오는 광고 CM송도 다 외우고
0: 와,
1: 있고.
0: 그렇구나. 서울 어디에 계세요? 섬기는, 뭐, 거주하는 데랑 섬기는 교회랑 소개할 수 있어요?
1: 여기 반포 쪽에 있고요.
0: 네.
1: 저희 혹시 저는 여기 신반포 교회에 있거든요.
0: 신반포 교회 섬기고
1: 네.
0: 계시는군요.
1: 네.
0: 자, 이게 참, 정신없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아이 세
1: 그럼요.
0: 명과 또 임신한 가운데서도 남편이 잘 도와주시나요?
1: 네네.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내 아이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0: 그러니까
1: 거예요. 네네.
0: 애기 한명 키우면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와 앞으로 진짜 방학하지 말고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예배 잘 들으시는 우리 3787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뭐가 있나요?
0: 자 오늘
1: 네.
0: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순무 열무김치, 커피 세트, 쭈꾸미 세트, 화장품,
1: 저 커피 할게요.
0: 커피. 그러면은 우리 3787번님께 드립 커피도 드리고 더치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1: 와.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예, 네. 우리 남편에게 또 부모님께도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탔던 거 얘기 네. 좀 해 주시고.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래, 아이들에게 계속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과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행복한 네.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의 마음, 예, 계속해서 복음의 싹이 탁탁 텄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할렐루야.
0: 싹 트네.
1: 싹 떠요.
0: 네, 내 마음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0: 싹 트네 싹 터요. 참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를 쉬고 있는 분 계시죠? 있죠?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방학. 아니면 무교. 학교 방학 말고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 있잖아요. 도전이라고 쓰고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분 살짝 미소를 지어가면서 아 나도 이곡 아는데 하는 분 분명히 있죠. 자, 샵 1069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보낼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두 글자 신앙의 방학 무교 이렇게 꼭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바로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왔어. 할렐루야 왔어요. 제발 맞춰주세요. 네. 제발 맞추세요. 진짜 쉬운 걸로 해야지.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한번 해야지. 이것도 한번.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나 못 마시면 어떻게 하나. 자 운전 중이십니까? 운전 중이에요? 0822번님?
1: 지금 제 정차하려고요.
0: 아 정차하십시오. 정차하십시오. 예.
1: 네.
0: 아유 맞춰주셔서 감사하네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지금도 찬송가에 있는데 자 끝번호 0821번님께서 도전 방학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가 제가 전화했는데 아 맞춰주셨습니다.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정차했습니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아 다시 한번
0: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1: 아 서울입니다.
0: 서울 어디요?
1: 서울 관악구입니다.
0: 관악구 네. 지금 도전하면서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몇 년

0: 라고 한 거예요.
1: 그렇구나.
0: 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물.
1: 네.
0: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선물 받고 이제 이 시간대도 이제 극동방송 꼭 많이 들어주십시오.
1: 네, 자주 듣겠습니다.
0: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열무, 순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중에서 고르신다면요?
1: 쭈꾸미?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쭈꾸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 네,
0: 계속 애청해
1: 감사합니다.
0: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신앙의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 듣기 전에, 듣기 전에, 다른 분. 아우,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네요.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어. 이제 끝날 쯤 되니까. 미리미리 좀 주시면 참 좋은데, 자, 2분. 자, 2분 먼저 해야겠네. 0347.
2: 네,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해
2: 모르겠습니다.
0: 뜨는데, 부터,
2: 나는 기뻐요.
0: 해 뜨는데, 아,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불러봤다고. 해 뜨는데, 부터,
2: 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옆에 사람 없어요?
2: 옆에 사람 있어요.
0: 그럼 알려주면 좋은데.
2: 좋은데. 뭐예요, 뭐?
0: 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2: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3: 네.
0: 보니까 운전 중이셔서 어차피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이분. 운전 중에, 운전 중. 자, 다른 분. 뒤늦게 지금 방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자, 똑같은 문제로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 여보세요?
0: 해 뜨는 데부터.
4: 해 지는 데까지.
0: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네요. 교회 방학생 맞아요?
4: 네, 맞아요.
0: 아유, 그렇구나. 이거 쉽잖아요. 그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4: 네.
0: 두손 들고 왼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지고 율동해봤죠?
4: 네.
0: 율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몇년 방학이에요, 지금?
4: 한 10년?
0: 10년 방학.
4: 네.
0: 10년 방학이어도 이 곡은 율동이랑 다 생각나잖아요.
4: 네,
0: 그때
4: 맞습니다.
0: 추억들 생각나고.
4: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경기도 파주요.
0: 파주.
4: 네.
0: 오늘 문자 처음 주셨네요?
4: 네,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고,
4: 아니.
0: 처음 지금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오늘
4: 네.
0: 처음 듣게 된 거예요?
4: 아니, 차를 탔는데 그게 자동으로
0: 갑자기
4: 좋더라고요.
0: 나왔어요?
4: 네.
0: 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 이게
4: 아,
0: 우연이
4: 그렇구나.
0: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도전 찬양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교회 쉬고 있는 분, 제가 간절히 지금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찾게 해주시네. 지금 정차했나요?
4: 아, 네,
0: 정차했어요?
4: 이제.
0: 예. 네.
4: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가고
0: 아,
4: 있어요.
0: 지금 주차장. 자,
4: 네.
0: 지금 시간이 생방송 중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딱 주차를 일단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0: 일단은. 예,
4: 알겠습니다.
0: 일단은 주차 됐습니까?
4: 아, 네.
0: 주차 됐으면, 우리 파주의 0627번이 10년 방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0627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계획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간신히, 결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 연결 됐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4: 네.
0: 이게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아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4: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쭈꾸미. 자, 쭈꾸미로. 쭈꾸미에다가 방학생이니까 네. 커피까지 드릴게요. 커피까지.

0: 감사합니다.
1: 우리 프로그램은 방학생을 되게 우대하거든요.
0: 아, 정말요?
1: 예. 근데 이제 조건이
0: 감사합니다.
1: 있죠.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로
0: 네.
1: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0: 네, 알겠습니다.
1: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저
0: 네.
1: 따라서 짧은 기도예요.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영원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고 매우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0627번님, 파주에서 10년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나요?
0: 안녕.
1: 이사 오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1: 파주에 또 이사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0: 네.
1: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0: 네.
1: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강한 사인, 메시지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꼭
1: 알겠죠?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아유,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우연히
0: 감사합니다.
1: 맞춰진 그 주파수 106.9
0: 네.
1: 앞으로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0: 네, 알겠습니다.
1: 이 시간에 들으시면 더 좋고.
0: 네.
1: 그렇죠. 예,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앞으로 찬양하는 우리 062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도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복된 주말, 주일, 8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 2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느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역사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서 깨달아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창조자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하나님 하는 건 지혜와 하나님께서 영을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 신학자들이요 많이 변화를 왔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가 왔어. 아, 변화가 왔어. 세계

0: 기본적으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 들어볼 수 있어?
1: 못 들어.
0: 왜? 자기가 학문으로서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총신대 나오고 칼빈대학교 가고 위스터민스터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러 신학교 나오고 프리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19년 되니까 2년 전부터 조금씩 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귀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새김질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왜 학문이 중요하잖아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문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학문이 도구가 돼야 돼.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 말을 받쳐주는 거야.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3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아멘. 요즘 마트에 가면 제철 과일들이 한가득입니다. 달콤한 복숭아, 또 시원한 수박까지 보기만 해도 여름이 훌쩍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과일을 살 때 어떤 걸 보고 고르시나요? 색이 예쁜지, 향이 좋은지, 또 얼마나 탐스럽게 익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는 굳이 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삶에서 맺히는 의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친절 한마디, 용서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작은 기도와 섬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하신 찬양은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많이 비 내게 있으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두 곡의 찬양 메들리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유주 PD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어요. 반갑습니다. 8530님 믿음으로 고 서울에서 고 PD님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0084님 믿음으로 고 함께합니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9507님 믿음으로 고 PD님 반갑습니다. 밖에 잠깐 나갔다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정말 땀이 잔뜩 이렇게 나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잠깐 밖에만 나갔다 와도 정수리에서부터 땀이 뚝뚝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곧 출첵합니다. 더운 날이지만 휴가라서 냉장고 청소하다 보니 땀이 비오듯이 나네요. 찬송 들으며 오늘 하루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냉장고 청소 하, 정말 집 안에 있는데도 땀이 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이렇게 트셔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찬송,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953님 오늘 오후도 믿음으로 고피딩과 함께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원해져라 얍! 귀엽게 이렇게 외쳐주셨네요. 아멘! 찬양으로 말씀으로 더웠던 우리 몸과 마음 지친 심령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3874님 믿음 하트 보내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9671님 남쪽은 덥다는데 고피디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은혜로운 진행에 늘 감사드리며 저는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닿는 그 응원에 더욱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신청곡 보내주실 때 어떤 찬양 사역자의 찬양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찬양 선곡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최대한 이 시간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874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이 찬양 뭐였죠? 이 찬양 떠오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찬양 떠올라요. 첫 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에요. 이 찬양들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첫 찬양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싱어즈의 음성으로 At the Cross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스펠 코러스의 음성으로 시편 40편 함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묵상 나눔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0720님, 고피디님,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세요? 늘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들으니까 또 마음이 참 시원해지고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535님은요. 10년 차이 나는 하나뿐인 여동생과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응애 찬양 틀어주세요 라고 신청 보내주셨어요. 와, 10살 아래의 여동생과의 좀 다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은 사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두 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다시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손경민의 은혜 찬양 띄워드리고요. 0720님의 신청곡 하나님의 열심

0720님의 신청곡 하나님의 열심 러빔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앞서 함께하신 찬양은 손경민의 은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2714님께서 8개월 아기 이유식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찬양 들을 때 아이도 신나서 소리 지르네요 라고 귀여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호와 주님 찬양 신청합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시편 가사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희 아기도 저 가사에서 이름 지었어요. 어찌하 욱돌랑 하랑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예쁜 아기 이름이 이 가사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랑, 와 너무 예쁜 이름인데요.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여호와 주님 함께 올려드릴 때 이 아이 위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714님의 신청곡 여호와 주님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0720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강현희 사냥사역자님의 찬양 신청합니다.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강현희 찬양사역자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You're My All in All 아메리카스 초이스 30 앨범 중에서 영어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분주했던 한 주를 보내셨다면 이번 주말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충분히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671번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좋은 믿음의 덕목도 실천해야 싹이 나겠지요. 남은 시간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과 그 배려의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소망의 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원한 웃음 나누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유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합니다.

표현에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 한 대에 욱!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욱!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욱합니다. 순간은 짧지만 그 한 번의 욱함이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관계를 어렵게도 하고 마음속 평안까지 빼앗아 갈 때가 있죠.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예전에 들은 재미있는 풀이가 생각이 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 하다가 결국 욱 하는 거고요. 영으로 사는 것은 살리고 살리고 또 살리다 보니까 잔치집이 되는 것이다. 웃으면서 들었는데 곱씹어보니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육신대로 살면 결국 욱하게 되고 남는 건 다툼과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면 다르죠.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또 내 하루를 살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처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육신대로 욱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내영이 줄을 김준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어깨가 아주 들썩들썩. 와, 가만히 있기 힘든 찬양을 참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힘찬 찬양으로 우리가 잔치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해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관한 여러 가지 설교들 또 해설들도 듣게 되는데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 하다가 욱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전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잔치 날이다. 잔치이다.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늘 잔치날입니다. 혼인잔치처럼 기쁜 날이죠. 오늘도 잔치날, 내일도 잔치날이고요. 물론 현실은 늘 그렇진 않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가끔은 또 욱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화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고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을 살리다 보면 우리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일상도요

잔치집처럼 즐겁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살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제이미션의 곡이었고요.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이렇게 찬송가 두 곡이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항상 기쁜 잔칫날처럼 우리 삶이 밝아지고요. 우리 영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날들, 기쁨의 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8845번님 서천에서 듣고 있어요. 네, 바람 살살 불어도 그래도 덥네요. 시원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바람을 따라서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네, 더운데도 정말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2994번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할렐루야 2816번님도 아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합니다.

면서 남편 도시락을 싸줬어요. 예전에는 바쁘면 짜증부터 냈는데 오늘은 고생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먼저 건넸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네, 4821번님 잘하셨습니다. 아 바쁘다고 짜증부터 내고 욱 하면은 아, 육신대로 사는 거고 이렇게 살리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거 잘하셨습니다. 아 회사에서 실수한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려다가 괜히 마음이 찔려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했습니다. 퇴근하면서 후배가 고맙다고 커피를 사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살리는 말이 결국에는 커피까지 얻어먹게 되는 아, 내 마음도 더 따뜻하게 살려준 것 같다고 7743번님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후배도 센스가 있네요. 또 커피도 사주고 그래요. 더 발전해서 우리 후배가 7743번님께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2608번님이 요즘 들어 더워서 그런지 진짜 욱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욕심대로 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평안을 전하는 그런 말 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3393번님 우리 딸 입시로 힘들지 믿음의 눈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자 모든 것 선하게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딸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네, 입시로 힘든 또 여러가지 시험 준비로 힘든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는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이런 격려가 또 한 사람을 살립니다.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찬송 피아오십의 찬양으로 같이 할게요.

네, 오늘도 혹시 마음속에 욱 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요, 한 번 더 성령님의 마음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욱! 이렇게 육신대로 욱 하면서 화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 평안을 전하는 사람,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을 따라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이야기 주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하고 있고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어디에 내가 지금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후 와스디를 잔치자리에 초대했는데 왕후가 거절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는 이야기. 근데 2장 1절 말씀 시작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1장 끝에서 아하수에로가 막 화가 났었는데 화가 끝났다. 그냥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연이어서 읽으면 연결되는 이야기. 둘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서 1장과 4장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1장은 BC 483년에 있었던 일이고 에스더서 2장의 이야기는 BC 47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BC 490년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가 그리스로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난 BC 480년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그리고 영토를 좀 확장하기 위해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스를 다시 공격하려고 대규모 부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공격을 갔는데 아버지처럼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2장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간신히 살아온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인데 패배를 했어요. 돌아왔을 때, 간신히 살아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는가? 아마 좌절과 염려와 한탄, 내가 왜 졌을까? 분명히 이길 게임이었는 전쟁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수많은 남성들을 징집해서 데리고 나갔거든요. 그의 가족들은 한순간에 집안의 기둥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간신히 누가 살아 돌아왔냐면 리더인 아하수에로가 돌아왔으니 백성들이 아하수에로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분명히 이전에는 우와 대단한 왕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눈빛이 부담스러운 거죠.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2장 1절, 그 후에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노가 다 그쳤다.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누가 문제냐면 자기 자신인 게 알았어요. 내가 화낼 일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화를 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큰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자기 성숙의 발판을 삼을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때 지금 그의 곁에 있었던 신하들, 아청꾼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왕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그의 곁에 간신배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왕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왕의 귀를 즐겁게 주는 사람이에요. 충언 역이 감언 이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긴 하지만 몸에 이롭고 반대로 감언 이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달콤한 말이 지금 당장은 좋지만 결국에는 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하수에로 곁에 충언, 역이, 충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오히려

0: 가머니 설만 늘어놓는 아총꾼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 왕이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0: 왕의 측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을 위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을 왜 뽑아야 하는가? 여러분,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왕은 백성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백성 위에서 군림하려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을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은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간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 신경 쓰지 마시고 왕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왕은 왔을 때 때문에 걱정되고 속상합니까? 그러면 아리따운 처녀를 따로 구해서 새롭게 얻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따운 처녀, 우리말로는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니까 오른쪽이 첫 번째 단어예요. 토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beautiful,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금 새 왕후를 뽑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조건이 해당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죠? 조건에 합당하신 분 있으세요? 아름답고 결혼하지 않았고 15세에서 20세 사이 혹시 있으세요? 여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손들면 지금 이상한 것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당시에도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을 찾는 일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름답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누군가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아오냐고요? 결코 쉽지 않은 새 왕후 모시기. 그런데 간신배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3절에 소개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0: 지금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선 페르시아 제국에 127개의 도성이 있으니까 그 127개 도성에서 한 명씩만 가장 아름답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되는 여성을 골라오라고 이야기했다고 찝시다. 그럼 127명인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요즘에 이야기하면 미스 부산, 미스 대구, 미스 대전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1년 동안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을 모아서 리더를 세우고 잘 단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새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필요한 일이었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수없이 많은 인력, 재산이 투여되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아하수에로 왕 국정 운영에 도움되는 일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왕이 좋은 것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왕 진짜 멋있는 결정을 했다, 아름답다, 최고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간신배들은 국정운영에 도움되는 조언이 아니라 왕의 허전한 그 감정을 달래주고 왕이 뒤틀린 그 비위를 잘 맞추는 일에 온 힘을 쏟아가면서 2장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얻으시면 됩니다. 왕을 위해 사시고 왕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아첨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잘하고 있다. 원하는 대로 다 하시라. 여러분, 왕 아하수에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니까. 결국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우리 그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왕 아하수에로가 전쟁에 패배하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아첨꾼들, 간신배들, 왕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존경받을 만한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을 죄악의 길, 타락의 길, 악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이 간신배들이 옆에서 계속 쓸데없는 조언을 해서 지금 왕의 길을 그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충신이 저 한 명도 없었을까? 좀 좋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열왕기상 22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빼앗고 싶은, 그게 중간 지역이어서 아람 땅이 되었다가 북이스라엘 땅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던 경계 지역입니다.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 땅을 찾고 싶은데 힘은 없으니까 어쩌면 좋나 그러는데 어느 날 그의 사돈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제안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시오 사돈, 우리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데 힘이 없어서 그런데 당신이 왔으니까 우리 연합으로 아람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400명을 금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길라못에 가서 싸우는 일이 괜찮겠나? 괜찮대요.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땅을 넘기리이다. 아합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죠. 봤죠?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동의하잖아요. 우리 갑시다, 갑시다. 근데 여호사밧이 봐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항상 100% 찬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혹시 여기 있는 400명 외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 얘기 듣고 싶냐? 아, 한번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아가를 속히 오게 하라. 여러분 400명을 금방 모았어요. 근데 지금 한 사람 불러 모으는 데는 속히 오게 하라. 아주 저 멀리 있어서 빨리빨리 오도록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합 왕은 자기에게 좋은 소리,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곁에 뒀습니다. 자기한테 쓴소리하고 필요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로 유배보낸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 주변에는 다 간신배들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옳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나 그 즐겁게 주는 이야기가 결코 건강한 방법, 존경받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곁에 두고 오히려 자기에게 충언을 해줄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초록, 동색, 풀과 녹색은 같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더라. 아하수에로가 지금 자기와 비슷한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 곁에 두고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언, 여기,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조언자가 많이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감언이설을 쏟아내는 아첨꾼들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내가 응원과 격려와 위로받는 일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곁을 떠났을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 충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충신이 있었는데 그 충신이 오히려 간신배가 되는 문화? 왜냐하면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간 큰일 나니까 왕의 감정과 비위 맞추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0: 베드로가 자기 옆에 있었던 간신배들을 다 떠나보내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데려다 놨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을 바꾸라. 이때 사람이 누구냐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바꿔야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바뀌지 않고는 누가 와도 똑같이 아하수에로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영상 짧게 한 번 더 편집을 했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 직접 따라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그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이미 당신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0: 이 이야기에 보면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이미 당신에게 막 스며들고 있대요. 아하수에로 왕이 바뀌지 않고 아하수에로 곁에 가면 충신도 똑같이 금세 간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유배 가는데 누가 필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왕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왕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요? 결국 사람을 바꾸라, 누구를 바꿨어야만 했냐면 아하수에로 자기 자신이 달라져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좋은 인생의 냄새를 막 풍겨주고 영향력 있는 삶의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 이 사람을 막 바꾸고 저런 사람 바꿔서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누구를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면 그분의 영향력이 내게 어느 순간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거든요. 사람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드는 역사가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 성경 안에 쓰여있는 이야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 말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순서가 있다면 저는 말씀이 1번이고 기도가 2번입니다. 사모하는 기도는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건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Not impact. 그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자 그랬죠? 선한 사람, influence. 하나님,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선한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그래서 1번은 저는 항상 말씀이에요. 2번은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질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성경을 통하여 답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성가대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지휘자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까? 찬양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돌아가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갈 때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건 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것과 여호와께 돌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선한 결정을 이뤄낸다면 그곳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분명히 내 옆에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린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어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전도지로 가능한 게 아닌 게 요즘엔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 돼요. 사람을 바꾸라.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 자신을 바꿔야 되고 나 자신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고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이 답하신다니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감기에 걸린 것 같아가지고 아 참 큰일 났다. 근데 그날 잠을 또 못 잤는데 그 다음날 롯데 경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취향속으로 하시는 송 목사님한테 몇 명이나 갔냐 자리가 있냐 그랬더니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내랑 딸이랑 데리고 다 같이 갔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막 야구 보고 오고 근데 그러고 났더니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부흥회는 가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액도 맞고 몸 관리를 해야 뭐 가서 말씀도 전하니까요. 목요일 날 됐는데 송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날 중등부 애들 수련회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은 안 가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안 가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몸을 관리해야 뭘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회의할 때 저랑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 안 가겠다고 해야 되겠다 안 가는 게 제일 좋겠다 게다가 그날 아침에 그날 제가 이전에 저희 딸하고 밥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계속된 질문은 뭐냐면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중등부 수련회 예수님이랑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모르죠. 뭐 예수님도 바쁘면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제가 페이스북을 어떻게 열게 됐는데 딱 뭐가 나오냐면 2024년 7월 24일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방문한 사진이 떡 뜨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왜 하필 그게 뜨냐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발견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갔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애들 만나고 애들 핫도그 하나 사주고 그렇게 애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니까요. 근데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경주를 가는데 울산 들려서 가길래 제가 생각났던 어느 분이 계셔가지고 그 가게를 제가 방문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아 여길 가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저한테 연락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임팩트한 설교냐 플랫니스한 설교냐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날 듣고 좋은 설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에 남냐. 근데 그분이 책상 앞에다가 포스트잇 하나를 이렇게 꺼내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에 설교 제목들을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적인 응원을 해주시냐고 보내려고 페이스북도 보게 하시고 안 가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거기에 은혜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도전해 보십시오.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제가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다. 기쁘다. 왜? 내가 임팩트한 설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 내 주변이 간신배들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원 목사님, 송 목사님, 저분들 간신배 같으세요? 충성스러운 사람 같으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간신배 갔다가도 바뀌어지기를 소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막 내쫓고 바꾸면 달라질 것 같죠? 똑같은 사람 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좋은 사람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누가 와도 여기 오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셀 안에 누가 와도 하나님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누가 와도 바뀌어지는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셔야지 좋은 사람 오게 하옵소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인데.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어딨냐? 없어요, 없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누구 내쫓을 생각 하지 마시고, 사람 바꾸면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당신을 신경도 안 쓰겠지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건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되고 누구에게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질문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 얼마 정도가 되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우세요? 거리가 좀 멀세요? 가까우세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 되는 은혜와 역사,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해보셨어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여기다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여기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도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격이 가까워져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0: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전체를 통하여 선교의 종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1: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선포하면서 문을 열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 우리는 교회 생활 특별히 오래 한 분들일수록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몇 단계를 통과했다 이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부러워도 하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삶으로 평생 체험하신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여러분 성함을 들으면 아실 분이 많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호 무림고수, 무림고수의 조상님, 시조세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 표현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울산 한마음교회에서 성경 읽기 시작하셔서 지금 은퇴하시고 또 후배 목사님들 원어 성경을 지도하시다가 고령의 그 사모님과 태국 치앙마이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던 귀한 선교사님을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산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 영상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첫 번째 찬양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아, 광주 극동방송에서 제가 사역할 때 처음 시작한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그 시작 첫 번째 출연자를 오늘 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울산 한마음교회 신무하실 때 제가 직접 한마음교회에서 목사님 간증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인터뷰에 한번 모시기 시작하신 것이 이 무림고수의 시작이 됐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 읽기에 도전을 매주 받고 계십니다. 참 저도 사모함이 있었는데, 해외 선교 계시다가 마침 한국에 잠깐 들어오신 틈을 봐서 부산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꼭 유튜브로 보시면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울산 한마음교회 은퇴 목사님이시고요. 에하드 원어 성경 원어 연구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심히 선교활동하고 계신 우리 문용남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랜만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방송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목사님, 그 무림고수 우리 유튜브 특별히 출연하시고 반응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이 간증을 지금 또 다시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 예.
0: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울산 한마음교회 담임 시절 교회 건축이 4년이나 중단이 돼서 목사님 목회를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하고 엎드려서 그냥 빈 예배당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으로, 목사님이 벼락 같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을 빨리 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죽기 살기로 앉은 자리 삼독을 돌파했더니 하나님이 남은 건축 문제 한 번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인들이 재정에 복을 받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엄청 은혜가 많았단 말이에요.
1: 예.
0: 사실이죠, 다?
1: 예, 사실이죠. 울산 한마음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가보시면은 예. 정확하게 알겠지요. 가서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하면은.
0: 네. 예. 네,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얘기를 또 다 꺼내놓자면은 지금 한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1: 예.
0: 우리 문용남 목사님이 출연하신 성경의 무림고수 2점찬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오늘은 말이죠.
1: 예.
0: 목사님 영상 나가 댓글이 참 많이 달렸고 질문이 많이 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뭐 치앙마이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Q&A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서 지난번 방송에 AS 방송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1: 예.
0: 예. 목사님 첫 번째 여쭤볼 말씀은, 그 목사님 제일 강조했던 게 성경은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다, 믿으려고 읽는 것이다.
1: 예.
0: 성경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 이걸 강조를 여러 번 하셔서 여기에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오늘 처음에 방송 보는 분들이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면서 봐야지 이게 뭔 소리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1: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0: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1: 예, 성경을 이제 내가 시킨 대로 많이 읽어버리면 그 역사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0: 네.
1: 성경 한 뭐 두세 번 읽고 한 대여섯 번 읽고 하고 그런 식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0: 대여섯 번 정도 성경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라.
1: 아, 그렇게.
0: 아, 목사님 헛웃음을 웃으셨어요.
1: 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성경이 본래는 저는 완전 정독

0: 화였죠.
1: 아, 꼼꼼히 성경을 예. 연구하셨으니까.
0: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읽을 만큼 성경을 많이 그래도 막 이렇게 빨리 읽기 전에도 많이 읽었어요. 뭐 적게 읽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적게 읽어야 4번 읽고 많이 읽을 때 8번 정도 읽을 만큼 정도 그래도 그렇게
1: 원래.
0: 읽었단 말이에요.
1: 예. 네.
0: 그렇게 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보고 빨리 읽으라 해서 빨리 읽은 거지. 내가 뭐 임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빨리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왜 빨리 읽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그런다.
1: 아하.
0: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아무리 정독을 해도 그 조금 지나가 버려 조금 시간 좀 지나면 이 정독을 해도 여기서 내 생각이 떠나버린다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읽어도 빨리 읽으나 선책 읽어도 똑같다고요.
1: 아, 어차피 머리에 잘 안 넘고 지나갈 때가 많다.
0: 예. 예.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빨리 읽어 하나님께 읽으라 해서 읽으니까 빨리 읽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머리를 열어요.
1: 아,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가면.
0: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번 읽고 어떤 사람들은 한 7번 정도 읽고
1: 네.
0: 어떤 사람들은 10번 읽고 어떤 사람은 30번 읽고 어떤 사람은 100번 읽고 어떤 사람은 200번 읽고
1: 네.
0: 이렇게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열리는 것이 이 머리를 열어주는 것이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1: 목사님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0: 예.
1: 열린다는 표현이 뭡니까?
0: 열린다는 머리가 갑자기 천재가 돼버린 거예요.
1: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갑자기 확 넓어져요?
0: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 다 이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읽으면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남아버리고요. 밖으로 안 나오고요. 남아버린다 속에, 머릿속에.
1: 아, 소위 말하는 지혜가 임하는 거네요.
0: 지혜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그거보다는 그냥 머리가 갑자기 깨우쳐져 버린 거죠. 열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미했던 머리가 갑자기 천재 같은 머리가 확 열려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1: 아,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0: 예,
1: 걸로
0: 머리가
1: 보이네요.
0: 머리가 엄청 좋아져 버린 거죠.
1: 실제로 이 프로그램
0: 천재적인
1: 나왔던
0: 수준.
1: 그 학생 한 명이 성경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가운데 책을 사진 찍듯이
0: 그렇죠.
1: 암기해버리는 지혜를 받은 자매를 만났거든요.
0: 예, 바로 그게 그거예요.
1: 그런 일이 열린다는
0: 예.
1: 거예요. 아하.
0: 그러니까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1: 네.
0: 한 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그거에 다 사진이 찍혀져 갖고 머릿속에 입력되는 거예요.
1: 아, 목사님 그 경험을 하셨군요.
0: 예.
1: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0: 아이, 그런 머리는 많이 나빴으니까 그래 안 했죠.
1: 네.
0: 근데 딱 사진 찍혀서 머릿속에 넣어버리니까
1: 네.
0: 눈을 감아도 이게 내용이 보이고
1: 어허.
0: 눈을 떠도 보이고
1: 네.
0: 다 보이니까 시험 칠 때 다 보고 하는 거죠.
1: 야.
0: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기 저 단어도 한 50개 정도를 딱 써갖고 붙여놓고 몇 번 읽으면 머릿속에 입력돼 버리거든요.
1: 야, 몇 째 줄 어느 위치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가 다 기억이 나요.
0: 아, 그렇죠.
1: 야,
0: 딱 표시해 놓은 거, 딱 줄 꺼 놓은 거 여기까지 전부 다 입력돼 있어가지고.
1: 아, 그 성경을 소리내서 혹은 눈으로라도 빨리 많이 보다 보면
0: 예.
1: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틀림없이 주긴
0: 그렇죠.
1: 주시는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열어 주실 때까지 읽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뭐 열 번 읽으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죠.
1: 목사님, 그 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성경은 믿으려고 읽어야 한다. 읽는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0: 예.
1: 이건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뭘 믿으려고 읽는 거예요?
0: 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1: 네.
0: 오늘 우리가 여기 읽었잖아요.
1: 네, 네.
0: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1: 아멘.
0: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1: 아멘.
0: 또한 뭐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왕과 왕하고 제사장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 네.
0: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했는데 기름 부음 준 데가 별로 안 보이고요.
1: 네.
0: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고
1: 아멘.
0: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1: 아하.
0: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믿기 위해서 읽어야지요.
1: 아.
0: 실제로 보면은
1: 네.
0: 믿기 위해서 읽으면 분명히 100% 성경이 열려져 가는데
1: 네.
0: 지식을 위해서 읽으면

0: 지식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잠언 16장에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폐망이란 말이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1000번 읽고도 안 열렸어요. 성경을. 1000번 읽었는데 안 열리니까 나는 왜 1000번 읽어도 안 열립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가요. 그렇죠, 그렇죠. 너는 1000번 읽었다는 거 맨날 자랑하고, 첫째.
1: 아, 자랑거리가
0: 네.
1: 되는구나.
0: 두 번째로는 너는 성경을 알려고 읽었잖냐.
1: 아, 지식 자랑하고.
0: 예.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되니까 매 그거 얘기하니까 누가 알아주더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니를 싫다 그러지. 누가 니를 알아주더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냐. 그렇게 알려고 읽으면은 성경을 껍데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 성경 백그라운드 속에 이 진리와 비밀이 감추어져 들어있단 말이야.
1: 아멘, 아멘.
0: 요걸 볼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1: 아멘.
0: 성경을 열으면서 그걸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를 열어주셔야 된다.
1: 아멘.
0: 내가 열은 게 아니고 그분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1: 바꿔 말하면 이거를 횟수에 집착하거나 내 자랑거리가 되거나 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하는 차원으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게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네요.
0: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 교만은 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거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1: 그이 방송을 보고 지금 성경 다독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심을 완전히 믿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이게 근본이네요.
0: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1: 아멘, 아멘.
0: 그리스도는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을 부었다 이
1: 아멘,
0: 말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분은 역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대제사장이고 그다음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1: 아멘.
0: 하는 것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야.
1: 66권 모든 기록의 목적은 요한 줄이네요.
0: 그렇죠.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믿으려고 읽을 때에 이 세계가 열리게 돼 있고
1: 아멘.
0: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게 되면은 결국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1: 아하. 성경 읽기 전엔 그 기도를 하고 읽으면 좋겠네요. 오늘 문영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성경 보는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게 하옵소서.
0: 뭐꼭그 기도를 안 해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1: 목사님 이것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0: 예.
1: 지난번에 믿어져서 못 견딘다는 표현을 강조를 하셨고 길 가면서도 울고 자면서도 어떨 때는 울고 너무 믿어져서 감격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정도 차원이 어떤 건지 지금 상상이 안 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자 말씀 자체가 믿어지니까 믿어진다는 얘기는 뭔 일이 어떤 일이서 100%씩을 믿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100% 하나님 믿어버린 거예요. 전혀 의심을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믿어지고 저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100% 믿어져 버린단 말이죠. 상태로. 그 의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신학교 가는 것이고 등등 이러잖아요. 그런데 믿어줘서 그리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뭔일 생기면은 주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뭐 우울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왜 생겨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진짜 믿어지면 아니 저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 저분이 내 주인이고 저분이 다 해준다 그랬는데 다 맡기라고 그랬는데
1: 아멘, 아멘.
0: 믿어지면 맡기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삼성의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은 내가 염려하겠어요?
1: 많이 안할것 같은데요.
0: 아, 왜냐하면 저분하고 나하고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요. 지금까지 모든 거안 해준 거 없어요. 그러는데 내게 문제 생겼다고. 아, 염려하고 있냐고요. 저분이 다 해결할 건데.
1: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0: 예,
1: 해결하겠죠.
0: 그래서

0: 하나님은 재정적인 말이야 모든 문제들을 네. 주어분이 아버지니까 아하. 원래 아버지는 모든 가족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1: 아멘 아멘.
0: 유대인들 그 가족 사회를 보면은 네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데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데 전능한 그분을 믿는데 네.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1: 아멘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1: 네.
0: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해도 믿어지고 아 그렇게 기록하다가도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붓는 거예요.
1: 아.
0: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잠이 깨고 일어나가도 앉아서 혼자 한참 울다가 자는 거예요. 왜? 안 좋아서 그냥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야.
1: 야.
0: 왜냐 그러면 믿어지는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으로 믿어지는 왜냐하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벌써 기억이 되니까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고
1: 아.
0: 나의 십자가 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고
1: 아멘.
0: 저분만 내 죄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지금도 내 문제를 저분만이 해결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 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오는 거예요.
1: 선생님 요거를 조금 한번 좀 구분을 하고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0: 예.
1: 그럼 우리는 아 이제 믿어야지.
0: 예.
1: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어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0: 예.
1: 근데 살면서는 또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 결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군요.
0: 예. 은혜라는 말이
1: 네.
0: 그냥 거저 준다, 공짜로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내 믿음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 오면은
1: 내 결단 갖고는 안 된다는
0: 예,
1: 거죠.
0: 무너져. 그런데 저분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할 때는
1: 아하.
0: 그 공짜로 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걸 갖다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공짜로 준 거기 때문에 은혜인 아멘. 거죠. 저분이 믿어지게 하니까
1: 네.
0: 아니 다 믿어져 버리는데 뭐 중간에 가다가 뭐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거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저 100%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해 주든 말든
1: 네.
0: 저분이 일하실 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죠.
1: 네.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0: 그렇죠.
1: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네요.
0: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마음까지 안 먹어도 그걸 저절로 주시도록 돼 있어요.
1: 되게 돼 있어요.
0: 왜 그냥 안 주면은 성경을 못 읽어요.
1: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 중에 나도 성경을 좀 본다고 봤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 가다가 막 믿어져서 울고 자다가 일어나서 감격하고 이런 정도는 체험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0: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1: 네.
0: 주시는 은사들이 다르니까 또 역사하는 방법도 다르시고 하니까
1: 네.
0: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죠.
1: 어쨌든
0: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열어주실 때 위에서 말씀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1: 네.
0: 그걸 다 받아서 얘기를 하지 못할 만큼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게 됐죠.
1: 아...
0: 예,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냥 입으로 계속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버스 같은데 창문 열어놓고 막 입만 내놓고 그냥 막
1: 말씀 선포하고
0: 예, 말씀 선포하고 막 얘기하고 막 설교로 하고 가고 이렇게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똑같지는 않다.
1: 똑같지는 않다.
0: 예, 그래서 이제 열어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열어주고요.
1: 네.
0: 한 30% 정도밖에 머리 안 열어줘요. 어떤 한 10% 정도밖에 안 열어줘요. 어떤 네. 사람은 한 50% 정도 열어줘요. 어떤 사람은 완전 100% 열어버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해 우리 100% 열어주셔야 돼.
1: 아멘, 아멘.
0: 그래야 모든 게 보면 다 들어오고 들어도 다 들어오고.
1: 야.
0: 예. 저 속에서 안 나가버린 거예요. 뭐
1: 우리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0: 그렇죠?
1: 문제거든요.
0: 예.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히브리어 문법이 들어있고 머릿속에요.
1: 네.
0: 그럼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알파벳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1: 그렇죠.
0: 큰애 나는 문법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유대 배경사를 통한 이 하나하나 단어 연구해 놓은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1: 잊어버리질 않으세요.
0: 예.
1: 잘.
0: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걸 안 잊어버려요.
1: 야, 진짜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셨네요. 목사님.
0: 예. 그러니까 나는 칠판 강의를 하면 뭐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도 뭐 하루 종일 하든
1: 네.
0: 전혀 보는 거 없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거 보고 계속 해내는 거예요. 히브리어 쓰는 거예요.
1: 오늘 이러한 지혜가 각자의 계신 분야에서

0: 이루어지기를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보시겠네요.
1: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0: 아멘, 아멘.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호 무림고수 문용남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제가 찬송한 곡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 댓글에 지금 반복해서 질문 남기시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서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면서 도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1호 무림고수이자 울산 한마음교회 은퇴 목사님, 에하드 성경원어연구원장, 그리고 지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우리 문영남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치앙마이로 떠나시고 유튜브로는 계속 댓글이 달리고 제가 좀 어떻게 답변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단연코 많은 댓글이 이거예요, 목사님.
1: 예.
0: 그 성경 말씀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은 지금 총알처럼 빠르게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눈으로만 훑고 지나간다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독을 다 했는데.

0: 는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1: 네. 이제 정덕을 했었을 때 또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그렇지만은 주로 빨리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빨리 읽음으로 통해서 다른 생각을 다 지우니까
0: 네.
1: 생각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지우니까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열어 가지고서는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경우 사람들이 훨씬 많다 내게 훨씬 많아
0: 아,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예. 네.
1: 예, 그런데 그건 빨리 읽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임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0: 네.
1: 하나님께서 빨리 읽으라 그래서 빨리 읽은 거죠.
0: 실제 목사님이 그 예. 음성에 순종해서 예. 체험이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0: 처음에는 집중이 안 돼도
1: 네, 집중 안 됐죠.
0: 빨리 읽어 나가도록 네. 하면은 결국은 집중이 잘 되는군요.
1: 그렇죠.
0: 아하.
1: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이제 빨리 읽는 것을 계속 이렇게 했더니
0: 네.
1: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 읽으면 역사가 나타나 또 세 번 읽으면 또 역사 세 번 읽으면 뭔 일이 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번만 읽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번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번 읽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가요.
0: 네.
1: 거의 그래도 한 50번 정도만 제대로 읽으면은
0: 네.
1: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를 통해 역사하는 게 있어요.
0: 아, 보통 일반 예. 성도들을 목사님이 평생 봤을 때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50독 정도를 빠르게 돌파를 해낸 사람들은 웬만하면 역사를 경험한다.
1: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 내게 내 몸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0: 아하. 실제로 울산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뭐 지금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뭐 병이 낫는 분들도 있었고 재정적인 복을 받았었고 교회 건축은 뭐 당연히 완공이 돼갖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셨는데 일평생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1: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야다.
0: 네.
1: 예,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러거든요. 네. 그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얘기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했다 할 때 그 알지도 못했다는 단어 기노스코예요.
0: 네.
1: 그러면 부정어를 써놔 그 앞에다가요.
0: 네.
1: 기노스코 즉 야다도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죄를 몰랐어요? 죄를 몰랐냐고요.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러놨거든요.
0: 네.
1: 죄를 몰랐냐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긴 건데 이 단어가 경험을 통해 알다는 뜻이에요.
0: 아, 네.
1: 그냥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그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단어, 알다는 단어거든요.
0: 네.
1: 그러나 기노스코라는 단어나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 알다 그런 뜻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경험 안 해봤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0: 아멘, 아멘.
1: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네, 이해해야 되는데 네, 그런 네. 걸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0: 어허.
1: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꼭 그렇게 체험을 해봐야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렇게 경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식은 내 마음을 다 무너뜨려요.
0: 아하.
1: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결국 우리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버리게 되면은 저분이 나를 떠나실 수 없다고 확신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믿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 결국은 뭐 성경을 본다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본다.
1: 그렇죠.
0: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1: 그래서 말씀이 경험되고
0: 네.
1: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경험되고 우리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0: 아멘.
1: 예,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0: 자, 여러분 들으셨죠? 아, 이제 한 1독, 2독 정도 했는데 아직도 집중이 안 된다.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시고 목사님 뭐 총알처럼 읽으셨다고 했는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더 집중이 되는 때가 온다고 하셨고
1: 조금만 더 보는 게 아니라
0: 예.
1: 하나 위로줄 때까지 봐야죠.
0: 끝까지.
1: 예. 어차피 우리는 그거 한번 돌파해야 되거든요.
0: 목사님 질문이 이거 나왔어요.
1: 예.
0: 저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1: 예.
0: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1: 예.
0: 목사님 영상에 도전받아서 나름 열심히 집중해서 성경을 짧은 기간 3독이나 읽었습니다. 근데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나고 목사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1: 예. 첫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0: 네.
1: 성령이 성령께서 나를 바꿔 줄 때만 일할 때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나를 놔버리면 노상 내도로 내게로 내도로 나 자체로 돌아.

0: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변화돼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변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만 조금 되는 거고요.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1: 그 변화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0: 예, 저분이 일해줄 때만 되는 거로,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 네네.
0: 또는 뭐였죠?
1: 그러니까 삼독해갖고 아무런 변화가 안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되냐.
0: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바꿔줘도 완전하게 바꿔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1: 처음부터는 안 된다.
0: 어느 정도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1: 네.
0: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난 것이 첫째, 이 영적인 부분은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제 일들 있잖아요.
1: 네.
0: 그것들은 목사님 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이때는 이제 역사하셔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그걸 해 주실 때까지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에이 안 되네? 아니 그러면 그 정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다 될 것 같으면은
1: 네.
0: 누가 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든지 뭘 하는지 경험을 못 하겠어요.
1: 네.
0: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1: 네.
0: 어떤 사람은 100번 읽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1: 그렇게 느낄 수 있죠.
0: 예, 그런데 네. 하나님은 아니죠. 공평하시다 그렇죠 본인이.
1: 네.
0: 그게 공평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뭘 기대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자꾸 기대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얼른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1: 네.
0: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줘서 고맙고
1: 어허.
0: 성경이 믿어줘서 고마운.
1: 아멘.
0: 그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은 거.
1: 야.
0: 주야로 즐거워하며 읽는 거.
1: 네.
0: 이렇게 읽어가야지 되지.
1: 네.
0: 자꾸 뭘 기대하면 본래 안 되게 되죠 이런 것입니다.
1: 그럼 이게 무림고수 코너에 워낙 드라마틱한 간증이 많았어요.
0: 예.
1: 질병이 나은 분도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 해결된 분도 있었고 또 목사님 방송을 보고 가정과 자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성경 보다가 그런 걸 하도 들으니까 아이고 나 답답한데 성경 공부 풀리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0: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몇 번만 읽어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일하신 경우가 있고
1: 네네네.
0: 어떤 분은 상당히 오래 읽어야만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1: 결국은 해결 못하실 문제는 없다.
0: 없다.
1: 그러니까 꾸준히만 가면.
0: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내라는 얘기죠.
1: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좀 돼 있는지는 위치가 어디로 와 있는지 모르지만
0: 그렇죠.
1: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0: 야,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그분이.
1: 아멘. 아멘.
0: 네. 전능하신 분도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1: 맞습니다. 자 들으셨죠. 아 삼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일단 조금 더 성경 말씀이 좋아서 그리고 믿으려고 더 성경을 보시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목사님 댓글에 집중해서 성경을 계속 봤더니 오랫동안 이분이 우울감이 있었대요. 이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졌고 잘 때마다 가위 눌려서 힘드셨답니다. 근데 가위 눌리는 게 완전히 없어졌대요.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의 심령이 좀 밝아지는 거 그리고 좀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도 상관이 있겠죠 목사님?
0: 아유 100% 관계가 있는 거죠.
1: 네.
0: 예.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시고요. 그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런 걸 제시하고 있잖아요.
1: 네.
0: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1: 아멘.
0: 그럼 말씀이 여호와 이코르잖아요.
1: 네.
0: 하나님이 이코르기 때문에.
1: 네.
0: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신 거예요.
1: 아멘.
0: 그렇게 전능하시죠. 그게 다 아멘. 치료하시죠.
1: 아멘.
0: 네. 좀 시기가 늦어지고 좀 빠르고 그런 차인 거죠. 하나님 다 일하시는 거예요.
1: 개인 차는 있으나
0: 예.
1: 반드시 역사는 경험한다.
0: 예. 지금도 보면 이제 뇌 종양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막 읽어짐을 통해서 줄어지는 경우가 지금도 있거든요.
1: 네.
0: 치앙마이에서 지금 그런
1: 치앙마이에서 그런 역사를
0: 그런
1: 보고 계세요.
0: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 아 수술을 안 해도 지금 뇌 종양이 줄어들고.
0: 예, 그 수술을 못 해가지고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있게 해야 읽는 거잖아요.
1: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0: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한 100번 정도 이상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저절로 읽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한 500번 정도만 넘어가 버리면은.
1: 500번 정도 많이라고 하셨습니다.
0: 그 정도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뭐,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네.

0: 그 말씀 속에서 살고 그냥 그 말씀을 읽는 그 즐거움과 재미 그냥 그 속에 푹 빠져 사는 거죠.
1: 야.
0: 일평생 이제 그 삶이 내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 네. 예. 뭐 개인 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만 넘어가면 반드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군요.
0: 그렇죠.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없이 그렇게 역사도 되어 있습니다.
1: 목사님 그 뭐 계속 같은 맥락이긴 한데 예.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방송 목사님 내용을 지적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이 방송을 보고 보니까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되는 느낌이 든다. 성경을 죽어라 빨리 읽는다고 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구절이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 복음은 없고 이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거 뭐 있는 그대로 지금 저 소개해드린 겁니다.
0: 예, 이분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요.
1: 안 읽어보신 분이에요?
0: 예,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가 없잖아요.
1: 네.
0: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요.
1: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0: 더 큰
1: 하셨죠.
0: 일도 하리라고 했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일 역사들 많이 일어났거든요.
1: 네.
0: 성경이 꼭 없다 해서 역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이 안 된 거죠. 사도행전이 바울로 맞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후로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더 많은 역사들을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성경이라는 거 기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 기복을 뭐 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뭐를 얻기 위해서.
0: 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자꾸 읽는다 하는 이것들은
1: 네.
0: 성경을 읽으라는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지 그게 네.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1: 네, 지금 앞서서 한참 설명하셨어요.
0: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보면. 조금 마음 불편하신 거 아니시죠, 목사님?
0: 그렇게 안 되는데 조금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기 성경 읽으면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이런 소리 해요.
1: 알겠습니다. 앞에 지금 한참 설명 다 하셨어요.
0: 네.
1: 왜냐하면 성경을 믿으려고 읽는 거고 아,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은 회복되고 치유되게 돼 있다.
0: 그게 무슨 치유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뭐 축복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1: 네.
0: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1: 모든 보화가 다 여기 있군요.
0: 예.
1: 야.
0: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그게 경험이 안 돼 있으니
1: 아하.
0: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1: 네. 지금 목사님 먼 발치를 바라보시면서 혼잣말 하듯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0: 네.
1: 그 너무 바빠갖고요. 네.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분들인데 네. 출퇴근 시간에 요즘에 오디오 성경 많거든요. 그 들으면서 출퇴근하고 그냥 틀어놓고 뭐 일하고 이래도 되겠냐 물어보는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0: 출퇴근할 때는 어떻게 성경 보고 가겠어요. 그러니 네네. 듣고 가는 게 좋죠. 그러나 내가 집에 있다든지 또 시간이 좀 난다는 게 성경은 항상 손에 들려 있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 휴대폰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집니다.
1: 그렇군요.
0: 역사는 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고
1: 아, 가능하면 성경책을 봐라.
0: 그렇죠. 성경책을 보라고 나는 항상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오디오를 봐도 강력한 성경 역사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1: 네.
0: 게 아니에요.
1: 네네.
0: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더 깊이 열어주는 것을 경험도 했고 수많은
1: 네.
0: 사람들이 그걸 봤던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을 들고 다녀라.
1: 아하.
0: 그러면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펴라.
1: 뭐 오디오로 듣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으나.
0: 아이고 100번 낫죠.
1: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집중해서 볼 걸 권면하셨고 이런 질문도 있네요. 개역개정 성경이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도 되겠나요? 하시는데요.
0: 성경은 그거나 저거나 다 어렵습니다.
1: 아.
0: 왜냐 쉬운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쉽고요.
1: 네.
0: 어려운 부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왕이면은 모든 그 교회들이
1: 네.
0: 또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 개혁개정이라든지 이런 책을 쓰니까
1: 네.
0: 사용을 하니까 그걸로 보는 게 낫습니다.
1: 기왕,
0: 교회에서도 예, 교회에서도 다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런데 어려운 책일수록 잘 열어주시는 거예요.
1: 아하.
0: 쉬운 것일수록 잘 안 열리는 거거든요.
1: 경험상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0: 아, 그렇죠.
1: 네. 기왕이면 개혁개정 성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느 순간 돌파가 된다.
0: 예, 어렵기 때문에 열어주셔야 이해하고
1: 네.
0: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1: 자, 목사님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0: 예.
1: 아, 그동안 우리가 결단하고 많이 성경 보기를 도전했단 말이에요.
0: 예.
1: 1년에 1독을 목표로 해서 그거를 1독을 참 이게 쉽지 않게 실패하다가 벌써 10년, 20년 지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1: 오늘 이 방송 보고 틀림없이 내가 오늘 성경 봐야겠다 결단하는 분들이 나올 텐데 목사님 지금 그런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다.

0: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쪼개서 내가 성경 앞에 앉는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간들을 내가 허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내게 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1: 네.
0: 모든 걸 차단하고 돌려주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대부분 이제 너무 뭐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어가지고 읽고 싶어 못 견디겠네 그런 사람들은 직업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아 직업이 바뀌어요?
0: 예. 네.
1: 성경 볼 수 있는 직업으로?
0: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은 직업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거죠.
1: 야.
0: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1: 아멘.
0: 못 하실 것이 없잖아요.
1: 아멘.
0: 그래도 뭐 직업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1: 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할 일은 네. 일단은 시간과 장소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떼놓는 게 시작이네요.
0: 네, 그렇죠.
1: 아.
0: 어떤 날에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면
1: 야.
0: 하나님 일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1: 자, 목사님 할 말이 없네요.
0: 네.
1: 밥 먹을 시간을 떼놓을 생각은 왜 못하는가?
0: 네.
1: 그 시간 떼서 성경 볼 생각은 왜 못하는가?
0: 네, 밥 먹는 네. 시간을 빼버리면 한 3시간 정도 세이브가 돼요.
1: 그렇죠. 누구 만나서 식사할 걸 생각할 때는. 네. 그렇죠.
0: 그런데
1: 네.
0: 그냥 먹으면 한 시간 10분도 없어요. 내한테
1: 네.
0: 밥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면.
1: 일단 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결단부터 해라.
0: 네. 일단 그냥 말씀 읽고 싶어 못 견디고 더 읽어도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울고요.
1: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 운다.
0: 네.
1: 속상해서.
0: 속상해서.
1: 아.
0: 그 정도의 우리가 그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 일하시죠.
1: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겠네요.
0: 그렇죠.
1: 성경을 네가 그렇게 보고 싶냐? 네 직업을 바꿔주겠다.
0: 예.
1: 이렇게 되는 거군요.
0: 뭐 그것만 하겠습니까?
1: 야,
0: 직업을 안 가져도
1: 네.
0: 엄청나게 복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1: 먼 산을 또 한번 바라보셨어요. 그것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0: 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냐?
1: 네.
0: 내가 그리 한다고 되냐?
1: 네.
0: 이런 차이예요.
1: 아.
0: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되고요.
1: 아멘.
0: 그런다고 되냐?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게.
1: 자, 오늘 목사님의 이 도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권면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치앙마이 가셔야 되니까 목사님.
0: 예.
1: 진짜 헤어지기 전에 요 한마디는 내가 남기고 싶다 하시는 말씀 한 말씀만 주세요.
0: 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다섯 가정이 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저기 그 소수민족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수민족의 그 한 목사님이 거기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아무도 어딜 못 보내요.
1: 아하.
0: 워낙 가난하고 힘드니까.
1: 네.
0: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비를 털어가지고 거기에 졸업하는 애들을 저기 밑에 읍내에다가 집을 세 채를 얻어놓고
1: 네.
0: 지금 거기에 약 한 30명 정도가 아니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1: 네.
0: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콕에서 방콕에 치태국에서 한 4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대학에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1: 네.
0: 여자애가 하나 11절을 그쪽에 보내갔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감격해가지고
1: 네.
0: 그 목사님이
1: 네.
0: 이 소수민족 그 이름이 뭐냐 라후 세레족이라고 하는
1: 네.
0: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이 34개가 있어요. 34곳에 마을이 있는데 4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1: 아멘, 아멘.
0: 그런데 30곳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1: 네.
0: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1: 어허.
0: 거기는 그만큼 통제되는 곳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지금 아이들을 이 목사님이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낸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쪽에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애들도 좀
1: 맡아달라고
0: 맡아주면 안 되냐?
1: 아하.
0: 받지를 못한다.
1: 그렇죠.
0: 장소가 없어가지고
1: 집 세 채에다가 애들 20명을 둘 정도면은
0: 예.
1: 공간이 더 필요하죠.
0: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지어야 하면 내년에 애들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한두 번 지금 못 짓는 거예요. 여자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에서 따로 지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여기짜기 8천만 원 있죠. 8천만 원. 여기 1억 6천인데 지금 하나는 된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8천만 원.
1: 네.
0: 혹시라도 이것이 뭐 혼자 아니면 둘이든지 셋이든지 넷이든지 다섯이든지 이렇게 어울려서라도
1: 네.
0: 이걸 하나 지어줄 수만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각 부족에서 2명 내지 3명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1: 그러면 그 부족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네요.
0: 아, 그렇죠. 그들을 여기서 받아들이면 이들을 완전히 예수님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완전히 예수의 아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데리고 오면요.
1: 애들 성경을 또 얼마나 보기

0: 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 사모님도 그러고요. 아, 네. 대단한 분이.
0: 목사님 휴대전화번호 한국번호 살아있으시죠?
1: 아, 예, 살아있습니다.
0: 카톡도 받으시죠?
1: 예.
0: 목사님 전화번호에 공개해도 돼요?
1: 예, 더 해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동안 여러분 궁금해하셨던 문영남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디어 저희가 공개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첫 번째 댓글창에 목사님 연락처하고 이메일하고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감동되시는 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 목사님 뭐 두 시간에 걸쳐서 해도 모자른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문용남 목사님이셨고요.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이 방송을 꼭 들어야 될 가족들이나 친구, 친척, 또 우리 구역 식구 누구 생각나시면 지금 샵 1069 짧은 글 50분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다시 볼 수 있는 링크,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교인들과 리더들은 사랑하는 동역자 두 명을 떠나보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금식기도 하면서 마음에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두 사람을 안수하여서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머물다가 바나바의 권면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으면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던 그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야 한다. 한참 재미있게 목회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모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인간적으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지만 자녀들은 웬 고생인가,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네 명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교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치, 군사, 또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도 힘든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을 보면 언어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역을 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과 그 선교사님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 가운데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실루기아, 셀루케이아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요, 실루기아 항구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중해의 큰 섬입니다. 사실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왜 처음 목적지를 구브로 섬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단지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결과였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향 사람들, 옛날부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연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기하면서 진리신 예수님을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금방 들통이 나죠.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에서 첫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진실되게 보여주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구브로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를 먼저 갔는가 살펴보면요, 구브로섬뿐만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지 않습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현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파의 전초 기조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그것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똑같이 도착하는 곳,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 회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복음 전도를 위한 중요한 전초 기조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외국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이 그 낯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곳곳을 찾아보면 그들의 눈물과 애통이 노래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황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나라에 이른 슬픔으로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절망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꽃피는 장소로 변하려면 그곳에 복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유대인 회당이 바로 소망의 복음이 꽃피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주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분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로 이제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로 불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했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무리 무의미하고 어두웠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그 이후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생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말이 아니고요, 숙명론을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내 운명이야. 이번 생은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과 또 관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 일반 시민과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계급 사회를 떠받들고 있었던 것은 맨 밑바닥 계층, 우리 일반 시민들과 노예 계층이었죠. 자, 이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문제를 제기하고 평등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제 계급, 예언자, 점술가들을 옆에 두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평민과 노예계층 사람들에게 일종의 숙명론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왕은 왕의 운명이 있어. 귀족은 귀족의 운명이 있어. 그리고 너희 노예들은 노예의 운명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인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이 숙명론이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현재의 계급 체제, 피라미드 체제를 온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제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신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그 숙명론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억압 때문에 부르짖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아시고

하시고 그들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소망에 비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품게 되면 누구든지 왕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삶, 변화된 삶, 성숙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왕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살 소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삶 이제 결단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사명을 시작했다고 해도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평생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 전도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그 소망 자체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어떠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고달프고 건강이 안 좋고 힘들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임을 여러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 그 자체가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숙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 기다림, 참음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현실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망에 이르게 될 수 있게끔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소망 대신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과 고통 중에도 소망을 붙잡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 바울은요, 구브로 섬의 항구 살라미를 떠나서 서쪽 항구 바보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요. 당시 로마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나는데요. 그 로마 총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바 예수,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바 예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점치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성술사였는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불렀다고요?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이 이런 무당, 점성술사를 옆에 최측근으로 둘 수 있었을까요? 이 총독이 조금 유별났을까요? 아니면 지혜가 모자랐을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오늘날 정치인, 법조인들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다닙니다. 자신의 성공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용하다는 무당, 점성가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바 예수를, 서기오 바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영적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온갖 잡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과연 어떤 신일까 궁금해서 지적 호기심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때 마술사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이 바 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씁니다. 여기서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왜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 총독이 사실은 어떤 신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계기로 소망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위치, 자신이 누려왔던 이권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에게 이렇게 질책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지 말아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때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막 영적인 에너지가 차올랐다, 기적의 어떤 뜨거운 에너지가 넘쳐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0: 받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악한 동기로 옆에서 바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방해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시고 총독에게 정말 복음이 진짜 소망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바보까지 찾아가서 처음 보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한 그 모습,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는 정의는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사랑은 사람을 해치는 마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로마 총독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총독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로마 총독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거짓 선지자 바 예수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 동안만 해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캄캄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무의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에 빚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상과 죄악과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도 그러면 해외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가?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과 직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런 생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상과 죄악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열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었듯이 우리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를 얻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지요. 말씀의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뜻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를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믿음의 시선, 새로운 결단,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지요.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구나. 이 문제도 주님의 손안에 있구나라고요. 찬양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원망 대신 감사와 믿음을 심어주지요.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으시고 낮아짐을 통해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낮아짐이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돈, 성공, 유행을 외치지만 아무리 화려한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인기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뉴스와 자기 중심적인 외침과 흔들리는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외쳐

살펴야 할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또 어떻게 자라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낸 눈빛,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찬양 가운데 풍성한 쉼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네,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찬송 들으시고요. 동역자 트리니티 음반에 실린 찬양 그리고 김지혜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면 좋을 기도 제목들 나만 알고 있는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들 또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조유진이 찬양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동역자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리스너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즈가든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세상 모든 풍파너를 저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사랑씨앗 김관호의 찬양까지 나눴습니다. 1896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어제 오늘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독방 육아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제 옆에 계신데도 제가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우리 주님께 소홀히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괜찮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신청 찬양 연평안의 교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독박 육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1896번님께서 나눠주신 이 신청 찬양 들으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전태준의 음반에 실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될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오늘도 연주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제주도에는 오름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 제주

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검은오름 일대를 재정비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을 일정 부분 베어냈더니 숲이 더욱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970년대에 국가 주도의 조림 사업이 실시돼서 울창한 삼나무 숲을 조성했는데 그 숲이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서 제주 고유의 식생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 심어진 나무들을 적당히 베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었더니 제주 고유의 식생이 회복되고 숲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베어지고 자리를 내어주자 그곳에 햇빛이 풍부하게 비춰지고 키가 작은 식생의 발달도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삼나무 숲처럼 비워내는 재정비가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인데요. 주변 정리를 단순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고정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4편에서 말한 내용과 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며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긴박한 간섭과 역사, 그야말로 기묘한 섭리의 손길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진짜 길을 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날 때도 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를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임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로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 뽐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마음에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을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을 통해 날마다 기적을 이루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곡으로 Why Does It Snow 그리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리고 이어서 브라이언 덕슨의 곡으로 나의 마음을 Refiner's Fir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빈야드 카페의 1집 중에서 로윈 애덤스 크레인의 곡으로 I Love You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테리 맥알몬의 곡으로 주를 찬양하며 I Just Want to Praise 그리고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Tis So Sweet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카펠라 곡으로 As the Deer 목마른 사슴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빈야드의 초창기 음반 칼 터틀의 곡으로 호우제너를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찬양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정답이 아닐까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과 깊이가 기준이 된 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나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참 잘 열리지 않는 관계도 있죠. 하지만 사랑은 우리 힘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희주일의 서로 사랑하자 띄워드렸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사랑하기 힘드셨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찬양을 통해 다시 나아가는 오늘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그리고 빨간 이야기의 2025 싱글 중에서 사랑하자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찬양이었어요. 주의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사랑하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시선을 고정하며 사랑을 주제로 한 찬양들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곡은 조수정의 찬양입니다. 한부영이 피처링한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수정의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한부영의 피처링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끝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사랑 함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새로운 8월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안원한 밤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FA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물놀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 네, 매년 수십 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 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240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물놀이 안전에 동참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물놀이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여름철에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휴가와 방학으로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요. 8월 초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장마나 무더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주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 어딜 것 같으세요?
0: 아무래도 뭐 수영장이나 계곡이나 네.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예,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고는 네. 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0: 강에서.
1: 예. 그 저희가 뭐 소규모 하천이나 뭐 냇가 네. 이런 데서 또 놀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런 하천이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놀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55%, 그러니까 아하. 절반 이상이죠.
0: 네.
1: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이 해수욕장, 계곡, 바닷가, 저수지 이런 순이었습니다.
0: 특별히 강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그럼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좀 알아보면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예, 가장 큰 원인이 부주의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요. 수영을 잘 못하거나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거나 높은 파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 생각해보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이죠.
0: 그렇군요.
1: 예.
0: 물놀이 위험 표지판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도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1: 예,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는데요.
0: 네.
1: 위험구역 표지판이 있는데도 물에 들어가고 또 현장 지도요원이 확성기로 물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세요.
0: 네.
1: 그런데도 뭐 무시를 한다든지 현장 요원이 있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지도 요원이 자리를 뜨면 다시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는 분을 제지를 하면 왜 흥을 깨느냐, 내가 수영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쓸데없이 참견을 한다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자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특히나 작은 하천이나 강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천은 바닥이 고르지 않고 유속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0: 네, 여름철을 맞아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준비운동을 그냥 충분히 하면 좋지 않나.
1: 네.
0: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예, 술을 마신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말고 혼자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0: 네.
1: 아마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은 뭐 휴가지에서 술 드시거나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0: 그렇죠.
1: 생각을 합니다만
0: 네.
1: 예, 꼭 기억을 하시고 식사 직후에 수영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0: 네.
1: 특히 수영 능력을 과신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혼자 수영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혹시나 물에 휩쓸리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0: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사고가 어린이들 사고인데요.
1: 맞습니다.
0: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물놀이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예, 여러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가서 놀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어울리게 되는데요.
0: 네.
1: 아이들만 혼자서 물놀이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15cm의 얕은 물에서도 익사를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또 튜브가 뒤집힌다든지 장난을 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어른들의 손이 닿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하고 어른들

0: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다리를 끼우는 그런 튜브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이 튜브는 뒤집혔을 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튜브에 태웠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살 이상 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행동 반경이 넓어서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교육을 하고 물놀이 할때 주의할 점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0: 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요. 119에 일단은 빨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수 있으면 주변의 막대기나 튜브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스박스와 같이 물에 뜨는 물건을 찾아서 던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에 무작정 뛰어들면 구조하려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신고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갖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 지금까지 FABC 재난 대비 방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두려울 때 붙들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harity Gale의 I Speak Jesus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코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힘든 날, 기도할 말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나.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도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뭐 뜻대로 된 날도 있고 영 안 풀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했어야 했던 일이 있고 못한 말도 있고 괜히 했다 싶은 말들 뭐 그런 게 이상하게 떠오르죠. 그런데 그렇게 자책만 하다 보면 한 주가 후회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도 이번 한 주 무사히 지냈다, 끝까지 버텨낸 것 뭐 그거 하나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한테도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번 한 주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한번 전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어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그레이스 투 유. 평소보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꽉 채워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강수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뉴턴의 영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달빛 가스펠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 여름 썸머 스페셜. 오늘도 다양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또 주일은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썸머 스페셜, 벌써 세 번째 썸머 스페셜이네요. 그쵸? 오늘 토요일,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죠. 오늘의 제가 전반적인 썸머 스페셜의 컨셉은요. 이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이 늦은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좀 차분하면서도 그러나 좀 소울풀한 그런 찬양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양하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하셨던 예전의 찬양들부터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지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여름 휴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이 여름을 즐기시죠.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아주 소울풀한 목소리들의 주인공들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프레이즈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서 들으셨던 목소리는 이실라의 주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I'm Nothing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정말 이 묵직하면서도 깊은 소리의 주인공은 장근희 사역자입니다. I belong to you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때세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연일 막 폭염에 대한 경고 문자가 막 날라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그런 문자들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문자를 내용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또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좀 다르긴 해요. 에어컨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 번쯤 우리는 또 믿는 자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나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무더운 날,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 중이신가요? 휴가지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대부분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관광지를 다니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피곤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휴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 휴가지에서 주님과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은 좀 특별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함께 오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주님과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 좋은 찬양들로 계속 이어갑니다.

악에게 바람이 민다. Funny Funny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남궁송옥의 기쁨의 춤. 남궁송옥 2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아마 가객의 찬양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잠깐 활동했었는데요. 그 날짜를 보니까 2012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객이라는 남성 듀오입니다. 남자 듀엣인데 이 바람이 민다 말고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팝 R&B라 그러죠. 팝 R&B의 장르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또 찬양하셨던 팀입니다. 뭐 남궁송옥님이나 유효림 사모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여름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가족과 지내면서 이런 좋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있고요. 이 얘기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기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뭐 제주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나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전시관 같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뭐 좀 그거 알아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작품들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그림이나 사진이나 전시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

생각들이 들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참 멋지기도 하구나.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와 뭐 어딘가를 가실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학부형들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 정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의력을 이렇게 또 누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볼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니까 저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네요. 주변에 또 정보 찾아보시면요, 정말 좋은 전시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관람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관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신지 모르겠네요. 김관호 전사님의 비틀거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헤리티지의 아버지 두 곡이 제작됐고

father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이집트 왕자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헤리티지가 커버한 곡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OST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이야기이죠. 되게 유명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Father이라는 아버지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셨던 곡이에요. 그래 원래 이 원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브라이언 맥나잇이 불러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다윗? 네. 저는 그 시사회 때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여름에 또 갈 수 있는 곳이 극장 아니겠습니까? 극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또 좋은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PPL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귀한 기회가 생겨서 함께 시사회를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길어요. 러닝타임이 꽤 긴데 그 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는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 장면보다도 다윗의 전체적인 짧지만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 뭐 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을 먼저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뭘 들을까요? 많은 곡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 찬양 듣죠.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강중일의 달빛가수팬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찬양은 라스트의 이길 끝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이 여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썸머 스페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8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 8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계절이지만 달력의 새 장을 넘기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폭염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하고 청량한 주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드리는 그런 찬양과 함께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해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가득 채우듯 내 영혼의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의 불볕더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얼음 냉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청량함을 선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2장. 그때에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족의 딸을 취하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 보니 실로 그가 아름다움으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그를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그녀는 그를 위해 갈대로 짠 함을 가져다가 역청과 칠로 쌓아 바르고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가의 갈대숲에 놓아두었고 그 아이의 누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

바다로 몸을 씻으러 내려왔고 그녀의 신어들이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녀가 갈대숲 속에 한 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한해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열어서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아기를 가볍게 여기며 이는 히브리족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 대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일 어미 될 여자를 불러와 그녀로 하여금 당신 대신 저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가라 하였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에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그대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에게 상급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남에 그녀가 바로의 딸에게 그를 데리고 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실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족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역을 볼 때 한 애굽 남자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가 이리저리 돌아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남자를 쳐 죽이고 모래밭에 감추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 잘못한 남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너의 벗을 때리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그대를 우리 우에 다스리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대가 애굽 남자를 죽이더니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따지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틀림없이 이 일이 알려졌도다 라고 뇌까렸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니 모세가 바로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일곱 명이 와서 물을 기르며 자기 아비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려고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의 목자들이 다가와 그녀들을 밀어내니 모세가 일어나 그녀들을 도와서 그 짐승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비 루엘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너희는 오늘 어찌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해 단호히 나서서 우리의 짐승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딸들에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두고 왔느냐, 너희는 그를 불러 떡을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니 그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

섬을 게르솜이라 부르며 실로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긴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에 애굽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에 지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하루속히 또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곳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성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성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을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갈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였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내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렸더라고요. 근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식갔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누락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사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로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한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놀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기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더 뭔가 힘을 낼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속을 더 알차고 달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더위와 땀방울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연결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는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크게 외치며 당당하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8월 한 달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제가 늘 기도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활짝 펴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지뢰의 원리를 발견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한 지뢰와 설탕이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시라쿠사의 히레른 왕은 직접 시연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백사장에 놓인 작은 배에 병사들을 가득 태우고 지뢰의 원리를 사용해 배를 바다로 띄웠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평범한 막대기로 그리고 받침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받침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죠. 받침대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으로 들게 된다는 것이 지뢰의 원리죠.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우스 기니스의 저자는 이 지뢰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받침점 위치를 찾는 순간, 받쳐야 하는 그 올바른 위치를 찾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명이야말로 인간의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며 가장 심오한 동기 부여이며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주여 내 뜻대로, 이어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푸른바다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번에는 김혜실의 합창단의 목소리로 조금 전 함께했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0: 네,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했는데요. 트루바의 고원석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8월의 첫날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함을,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북녘 땅, 고향을 위한 이 기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피아노 연주의 이윤정 씨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남과 북 한반도 땅을 밝히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진리의 열쇠를 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A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북한어 표현으로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평안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보리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 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 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
0: 아.
1: 라고도

0: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거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1: 네.
0: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1: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0: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네. 처벌을 하는 거죠.
1: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0: 네.
1: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1: 네.
0: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제 귀국은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1: 네.
0: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넌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1: 네.
0: 또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맞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1: 네.
0: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래서 또 중국에 있는 외화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0: 네.
1: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0: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1: 네.
0: 좀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 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1: 네.
0: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0: 네.
1: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0: 그렇죠. 따가운 시선들 당연히 있죠.
1: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

0: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이런
1: 네.
0: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1: 네.
0: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0: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 분자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1: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몰래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한 명의 스스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0: 네.
1: 테죠.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0: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의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리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에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골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면은 이제 어느 한 권사님 중심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골인의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일이면 예배 끝나고 잔치를 보려고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이 보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날 음식을 많이 갖다가 이제 재료도 사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해가지고 재료를 많이 사다가 절여놓고 참겨놓고 주일날 이제 음식을 끓이는데 토요일날 밤에 소위 이제 소고기나 이런 중요한 음식 재료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음식이 모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 담당인 그 A 권사님이 이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이 도둑질을 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 잔치 음식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몰래 와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 주방에 있는 소고기를 많은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을 잡았어. 권사님이. 그렇지만 A 권사님은 입 밖으로 그 젊은 여집사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퍼졌냐 하니까 그 A라는 권사님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매번 토요일날 음식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말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혼자 선한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사실은 실속 챙겼다고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음식을 싹싹 뒤로 빼돌렸다고 저 도둑이라고 아 사람들이 권사님만 가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권사님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점점 권사님은 외톨이가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늦가을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시골에 부흥회를 해서 큰 은혜들을 받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회개문이 열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끝날 무렵에 소고기 도둑질을 간 그 젊은 여집사 있잖아요. 그 여집사가 일어섰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저 권사님은 누명을 받은 거라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친정어머니 때문에 다섯 번 소고기를 훔쳐갔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A라는 권사님의 도둑인 줄 알았나. 이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보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누명을 쓰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왕따시켰다고 죄송하다고 권사님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때 권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단지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저는 침묵을 지킨 것뿐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견디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힘듭니까 인생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치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내게 속한 자라의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예수님 말씀 내가 결단코 삼을

0: 빚을 참패 주겠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냉수한 것이라 섬기는 것. 상 안 주셔도 돼요. 빚을 갚는 거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예. 양이 속을 새깁니까? 양이 등에다 칼을 꽂고 이사 갔습니까? 양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양이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양이 얄밉습니까? 끝까지 양을 주십시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대구와 제주, 강릉,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함흥, 서울,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 광주가 25도, 강계와 춘천이 24도, 청진이 23도, 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38도, 대구와 강릉, 포항이 37도, 대전과 광주, 여수가 35도,

서울과 춘천이 34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3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 개성이 32도, 함흥 27도, 청진이 24도, 해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없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 이 기도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내용원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오늘의 뉴스는 기쁨과 명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굿모닝 뉴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뉴스는 밝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오늘 나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려 이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모두 아침마다 이 말씀을 실감하며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서로 간에도요. 지난밤의 우울과 침체는 이제 그만입니다. 전날의 후회로 자신을 들볶는 것도 그만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넘어졌다고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내 하나님입니다.

0: 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 지사에 묶일 필요가 없는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도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오늘 하나님 뵙고 믿는 것이 제 할 바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침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더 알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내 하나님,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 원수인 저를 아들로 낳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명랑을 아침을 여는 내 첫 번째 뉴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1: 8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앞의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0: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나를 동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가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1: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 요동치 않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이 시간 북한에서 온 리장미 자매님의 선곡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합니다.

0: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은 바람에 날려 버려지는 가랑잎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숭배하고 섬기며 저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저를 택하시고 끌어내오시어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죄의 근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의 목소리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생월 자매님의 선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편곡된 합창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달 8월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8월이 시작됐는데요. 새달이 시작되고 우리는 또 한 달의 경주를 또다시 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시작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주란 단어를 들으니까 괜히 긴장되죠. 출발선에 서서 신호탄 소리에 일제히 뛰어야 하는 달리기 경주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숨가쁘고 긴장되는데요.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겠지요. 표대를 보지 않고 달리다 보면 결승점을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8월의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히 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 통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202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극동방송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나라사랑 축제 공연은 재미 교포들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주일에 13개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흩어져 현지 교포에서 개별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버지니아의 한 작은 시골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노구를 이끌고 온 동양인 노신사 한 분이 합창단의 공연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은 교포 목사님으로 젊었을 때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온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향은 북한 개성이었는데 합창단의 공연 중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내내 그 목사님께서는 합창단을 손수 안내하시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특히 어린이 합창단이 버스킹 공연을 할 때마다 앵콜곡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목사님은 합창 단원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 고향인 개성과 북한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합창단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이 왜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국내에 살고 계신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소서. 복음이 필요한 실향민과 탈북민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히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글씨도 거뜬히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경을 찾게 되고 약병에 적힌 작은 글씨는 돋보기가 있어야 겨우 보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시력이 좀 약해지니까 사람들의 작은 흠은 덜 보이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시력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눈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준 목사입니다. 신태균 교수는 사물을 보는 눈을 네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는 눈인 시력, 넓게 보는 눈인 시야, 다르게 보는 눈인 시각, 그리고 올바르게 보는 눈인 시선입니다. 오늘 찬양 풍경에서는 예수를 만난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는 눈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곡만 함께 하셨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유관재 목사의 찬양이었고요.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CTS 찬양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영광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러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도 알게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요. 그에게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출신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이를 보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을 봤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종종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십니다. 징계만 보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고 실패만 보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현재만 보던 눈을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덕일교회 김동욱 목사님입니다.
1: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탐욕, 거짓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소상공인,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의 약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게 더 짙은 어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 빛 한 줌만으로도 어둠은 지레 겁먹고 사라지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랑이신 주님께 사랑만 받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8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그래도 뭐 달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깊어진 여름만큼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대 없이 달력 한 장 넘겼더라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응원을 전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1069 문자 수신인 번호에 넣어주신 다음에 듣고 싶은 찬양 이거예요 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9673님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문 열면서 나눈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청 찬양이네요.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주님께 오늘도 사랑만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사랑받고 있지, 나 해낼 수 있지 라는 마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9673님의 신청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할게요.

0: Summer Special.
1: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찬양 가득 싣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특별히 어둠을 몰아내주는 사랑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말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었다니 라고 놀라셨던, 감동이 됐던 찬양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8235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매주 오시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죠? 왜 우리가 이 편지만 받아도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라고 좀 이 진심이 담긴 편지에 많이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이 찬양을 듣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 할까요? 그런 신청해 주신 찬양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감동이 됐던 찬양의 가사들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께 그 찬양 전해드릴게요. 아,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기분 좋은 일들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순조롭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루가 나의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싫은 일을 했기에 오늘의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앞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나니까 이 책에 이 장면, 이 대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바로 빨간 머리엔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라는 이 대사인데요. 어찌 보면 좀 주인공이 매사에 긍정적인가? 싶기도 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 기대하지도 못했던 장면, 그 장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던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예정 없었던 그런 장면에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당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께 기대를 심어주시기를, 정말 복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면 우리 역사상 가장 환하게 빛났던 해방의 그날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몰아치는 억압도 자유를 향한 인간의 불꽃을 꺼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광복절을 통해 매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순고한 정신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600년 전 유럽의 한 광장에서 온몸으로 진리를 외쳤던 또 다른 불꽃과 만나게 됩니다. 체코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등불로 남아있는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이야기입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우리의 선열들처럼 그 역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삶을 던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1415년 7월 6일 독일 콘스탄츠 광장에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쓴 채 불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목숨과 바꾼 외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교황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면 따를 수 없다. 당시 중세 교회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해준다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고

성직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죠.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자 촉망받는 신학자였던 얀 후스는 이 부조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농부도 시장의 상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아들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며 인간의 법보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위에 있다고 말이죠. 이 외침은 타락한 권력자들에게는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그를 음모와 기만으로 가득 찬 콘스탄츠 공의회로 불러냈습니다. 법정에 선 후스에게 재판장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주장을 철회하고 목숨을 건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얀 후스는 창백한 얼굴로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전한 모든 진리 위에서 나는 오늘 기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거친 쇠사슬이 그의 목과 몸을 감쌌고 발밑에는 장작이 쌓였습니다. 집행관이 횃불을 가져다 댔을 때 시뻘건 불길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후스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찬송가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예언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불태울 수 없는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불꽃으로 사라진 지 정확히 102년 뒤인 1517년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백조가 나타나 종교개혁의 거대한 횃불을 들어 올렸으니까요. 루터는 스스로를 나는 얀 후스의 뒤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후스의 죄를 라인강에 던졌지만 그가 뿌린 진리의 씨앗은 전 유럽의 가슴에 강물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만을 따르고자 했던 얀 후스, 그의 순교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찬송이 떠오릅니다. 오늘 후스의 순관 3과 함께 들을 첫 곡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이 찬송은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귀한 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깊은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죠. 노랫말을 쓴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어릴 적 고아가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영문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특히 영국 대본서 로이 브릭삼의 재선교에서 목회할 당시 몸이 허약해 기후와 풍토의 영향으로 고생하면서도 포악하고 거친 어부들의 태도에 낙망하지 않고 필사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의 헌신적인 희생을 보며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에 멜로디를 붙인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인데요. 이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작품을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곡가인 허버트 메인이 현대적인 찬송가로 편곡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간 이들의 고백이 담긴 곡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영적인 싸움이나 마음의 낙심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찬송이 바로 그런 담대한 선포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인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을 대적하고 다 함께 힘을 합쳐 전진할 때 주님께서 늘 승리를 주신다는 역동적인 고백이 담겨 있죠. 이 든든한 고백의 노랫말을 쓴 분은 존 헨리 H 목사입니다. 원래 구두 소매업, 백화점 지배인 같은 세상 사업가로 일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신문 편집자로 일할 만큼 뛰어났던 문학적 자질을 발휘해 이 은혜로운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행진곡처럼 힘찬 멜로디를 붙인 주인공은 아이라 데비 생키입니다. 무디 전도단의 핵심 멤버로서 휴대용 풍금을 메고 다니며 복음성을 불렀던 그는 1891년에 이 곡을 작곡하여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영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음악을 작곡했던 천재, 6살의 나이에 유럽 전역을 돌며 거장들을 매료시켰던 음악의 신동. 오늘 이 시간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600곡이 넘는 부르의 명작을 남긴 모차르트의 삶, 그리고 그의 숨겨진 작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모차르트 하면 보통 화려한 오페라나 교향곡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절 그는 궁정교회 악장이자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며 20여 편에 달하는 장엄한 종교 성악곡들을 위촉받아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뿌리에는 이 위대한 성악 걸작들이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를 떠나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 정착한 모차르트는 자유로운 예술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 그가 남긴 성악곡들은 누구의 지시나 위촉이 아닌 오직 자신의 자유로운 창작 의지로 써내려간 순수한 결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비엔나 시절 탄생한 C단조 대작 성악곡 K율번호 427번입니다. 이 곡은 대입법의 거장인 파호와 핸델의 영향이 아주 짙게 묻어나는 작품인데요. 웅장한 팔성부의 입체적인 합창과 더불어 이탈리아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명쾌하고 화려한 독창 아리아 구조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차르트만의 독창적인 걸작입니다. 그러나 천재의 삶은 늘 풍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자녀들을 유학에 잃는 슬픔 속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모차르트는 1791년 그의 생애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상황에서 그는 어느 날 찾아온 낯선 이로부터 의문의 성악곡을 의뢰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부르의 명작 레퀴엠 D단조 K율번호 626번입니다. 이 곡은 한 백작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애도하기 위해 비밀리에 의뢰한 곡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심혈을 기울여 곡을 써내려갔지만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후 그의 제자였던 쥐스마이어가 스승의 가르침과 남겨진 메모를 바탕으로 이어받아 극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바순과 바세토 호른의 어두운 저음으로 시작해 숨이 막힐 듯 격정적으로 몰아치는 합창곡 DS1의 진노의 날을 듣는 이의 영혼을 뒤흔드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문호 괴테는 모차르트를 향해 신이 창조한 인간의 영육신이라 격찬했습니다. 비록 그는 차가운 빛 속에 이름 없는 무덤으로 쓸쓸히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시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35년이란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명작을 남긴 모차르트가 그의 생애 마지막 해인 1791년 세상에 남긴 또 하나의 보석 같은 곡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들려드릴 곡 귀하신 몸 아베베룬 코르푸스 K율번호 618번입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자신과 돈독한 친분 관계로 유지했던 합창지휘자 안톤 슈토를 위해 작곡한 작품입니다. 라틴어 가사로 이루어진 이 곡은 전체 연주 시간이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소품인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흐르는 음악적 감동은 그 어떤 대작보다 거대합니다. 무반주 합창 음악을 듣는 것처럼 평화롭고 사부 합창과 현악기 그리고 오르간으로 구성된 간결한 편성이 특징입니다. 온화한 선율 속에서 조박군과 반음계를 섬세하게 사용하여 가사가 가진 깊은

깊은 의미를 완벽하게 표현해 냈습니다. 오늘날에는 찬송가로도 편곡되어 성가 합창으로 자주 연주될 만큼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죠.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깊은 평안을 담아 빚어낸 천재적인 마스터피스 귀하신 몸 아베 베룬 코르푸스 케일 번호 618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신영순 작곡의 의로운 왕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도 슬피 울었도다. 자기 백성에게 조롱당하신 주 의로운 왕. 십자가 지시고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도다. 하늘도 슬피 울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신 왕, 십자가에 못 박혀 백성을 위하여 물과 피 쏟으셨습니다. 하늘도 빛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지신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은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는 구세주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신영순 작곡 의로운 왕을 합창으로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강석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터에 비유한다면 인생을 시작할 때 그 터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빈 공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터는 그냥 빈 채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각자의 인생의 건물들이 그 터 위에 세워져 가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크고 작은 선택들이 벽돌처럼 쌓이면서 저마다의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건물은 어떤 시련을 만나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그 시련을 이겨내어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마치 공사 현장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건물이 순조롭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때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꿈을 세웠다가 무너진 사람, 성취를 이루었다가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렇게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하는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터는 정적으로 멈춰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

시간이 흘러가고 삶이 움직이듯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터는 각자가 만들어낸 인생의 결과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쌓아 올린 그 건축물들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그 쌓아 올린 그 건축물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가 세운 건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건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이라는 터 위에 각자의 건물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이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건물을 세우기 전에 건물이 올라갈 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터를 닦는 기초 작업에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일은 다른 일부터가 아니라 기초공사인 터를 닦는 일부터 터를 다지는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 지하에 콘크리트 기초를 박아놓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의 건축법은 땅을 깊이 파기보다 지표면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커다란 주춧돌을 놓은 뒤 그 위에 기둥과 벽을 세워 올렸습니다. 즉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오늘날처럼 땅 속의 깊이가 아니라 단단하게 다져진 터 위에 얼마나 견고한 주춧돌이 놓였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려한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높고 화려한 건물의 외관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터를 닦는다는 것은 단순한 밑작업이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질 모든 것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내 손에 들려 있다 하더라도 터를 잘 닦지 못했다면 절대로 원하는 건물을,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잘 닦여 있어야 그 위에 원하는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터를 다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 터를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좋은 교육으로 좋은 학벌로 인생의 터를 잘 닦아야 좋은 건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터가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가져야 그 터 위에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터가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져야 그리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 자리에 올라가야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이든 학벌이든 재물이든 직업이든 세상은 저마다의 다른 이름으로 터를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것, 그것으로 인생의 터를 닦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터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닦는 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닦은 터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로 터를 닦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 내리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 이 고백으로 뿌리 내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을 수도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이 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터를 열심히 닦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터를 닦아 놓았으니 그 터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터는 내가 얼마나 그 터 위에 많은 것을 쌓아 올렸는가로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터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의롭거나 더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터는 무엇으로 닦여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터를 계속해서 열심히 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이미 닦아두신 그 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 계십니까? 처음 교회에 오는 계기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에 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가 넓어질 수 있어서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작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교회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넓어지는 것, 그것이 여전히 나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여전히 나의 신앙의 이유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터를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터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그 은혜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낡은 터, 그 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터로 삼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추가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터를 삼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되심을 고백함으로 인해 그 은혜 안에서 인생의 터를 잘 닦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 그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건축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의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그 건물들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재료로 하여 어떠한 건물을 세울지는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집을 짓는 두 가지 유형의 건축 재료에 대해 말합니다. 한 종류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다른 한 종류는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이 재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1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금방 깨닫게 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아멘.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3절은 마지막 날 각자의 공적, 상급이 불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불로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2절을 통해 12절이 말하는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나무와 풀, 집은 금방 불에 타버리는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불은 우리의 인생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불은 태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게 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불의 시험을 통과하여 자신의 건물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자체가 성도들에게 상급이 된다, 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자신이 세운 것들이 주님의 불로 다 타버린다면 공적이 하나도 없는 모습, 주님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은 불 가운데에서 구원만 받는 모습, 불 가운데에서 구원만 받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상급 없이 간신히, 아무런 상급 없이 간신히 구원만 받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거나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상 받을 것도 없는 간신히 구원만 받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이 겉보기에는 참 잘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의 불 앞에 서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터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불을 통과하고 남게 될 것들입니까? 아니면 일평생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쌓아 올렸지만 주님의 불 앞에서 모두 태워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까?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저 불 가운데에서 간신히 구원만 받는 영혼이 되더라도 괜찮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벌어들인 돈이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있을지, 나의 사업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의 학업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흔적 없이 사라질 것들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불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취든지 신앙 안에서의 성취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수 없고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모두 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여기서 바울이 예로 든 것은 대단한 사역이나 거창한 헌신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무나 평범해서 신앙과는 무관해 보이는 일상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건물과 순식간에 타버리는 건물의 차이는 하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내적인 동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목적을, 마음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은 그를 이어 왕이 될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빼어난 모습을 보고 와, 과연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것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형들이 다 지나간 뒤에야 들에서 양을 치다가 늦게 부름받아 달려온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은 결과의 크기와

화려함을 봅니다. 얼마나 큰 건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물이 세워지는 동안 건축자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사역이라도 그 목적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순식간에 태워질 나무와 풀과 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평범한 일상이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그것은 불시험을 통과할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며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똑같아도 그 일을 받는 대상이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신지에 따라 그 일의 정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일은 사람의 평가로 끝나지만 주께 하듯 하는 일은 주님이 친히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벽돌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벽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벽돌입니까? 이 질문은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고 하루하루에 벽돌이 쌓여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준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기준은 오늘 하루 우리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지켜볼 때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벽돌 한 장입니다. 그것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묵묵히 감당하는 그 헌신이 벽돌 한 장입니다. 가족들의 칭찬을 바래서가 아니라 주께 하듯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몸이 지쳐 예배가 버거운 주일에도 자리를 지키며 드리는 예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침 일찍 나와 수고하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 매주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의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드려진 것이라면 우리의 건축물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벽돌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들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하루하루가 쌓여, 주께 하듯 드려진 하루하루가 쌓여 마지막 날 불시험을 통과하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미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털을 닦은 것조차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새롭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0: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 마지막 날 불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은혜를 힘입어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에 벽돌을 쌓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으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강석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415-2241 땅끝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즈 썸머 스페셜 박은아입니다. 8월의 첫날 인사드리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발걸음도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 또 영혼을 위해 이 찬양과 시편 말씀으로 함께 바캉스를 준비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또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많은데요.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찬양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내 영혼의 바캉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소프라노 안나영의 시편 23편 함께 하시고요. 피아노 연주곡 김경미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함께 하십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어드립니다.